0: 는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지역 대학 유학생 가운데 총 10명을 선발하는 사업으로 전주의 관광과 문화, 축제, 음식, 체험 등 다양한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발된 협회 회원들은 앞으로 전주의 다양한 관광 차원을 직접 취직하고 개인 SNS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 등 자국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전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전주를 알리는 글로벌 홍보대사로 선발된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면 전주 곳곳에 숨겨진 매력을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관광 객들이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중 우호 동행 협회는 앞으로도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과 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우호 동행 협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那今天呢，我们将为各位介绍韩中友好同行协会呢7月开展的各项活动。首先，韩中友好同行协会与镇安县家庭中心签署了业务合作谅解备忘录，双方约定未来将共同推进文化交流以及助力移民稳定融入本地社区的各类项目，继续深化合作关系。其次，协会呢在镇安县多元文化中心节开设了中国文化体验。展位通过以美甲艺术呈现中国传统文化的体验项目，众多本地居民与多元文化家庭得以自然接触，并感受中国文化的魅力。这场以亲身体验促进相互理解、拉近彼此距离的活动，成为了一段有意义而深远的经历。那么随后啊，协会参与了全北地区劳动者研讨会，平台劳动者。至自由职业者以及特殊雇佣劳动者齐聚一堂，共同探讨一线工作面临的困难与政策的改进方向。那么，韩中友好同行协会会员呢，也以笔译、口译、自由者、职业者代表的身份，传递了改善劳动的环境、完善相关制度的诉求。与会者对彼此的困境深表共情，共同呼吁出台政策，打造更优良的劳动环境。之后呢，协会举办由协会工作人员、志愿者以及会员家属啊，共同参与夏季研讨会，参与者共进晚餐。那么，孩童体验溪水活动，共同度过了沟通交流、凝聚共识的美好时光。那此外呢，参会人员还就协会下半年的运营方向与发展规划交换了意见，共同为后续活动开展做好筹备。那么，本次呢，我们还有一则喜讯报道啊。那韩中友好同行协会呢，共有2名会员成功选入2026年泉州的全球推广团。本次全球推广团项目计划，从居住在泉州的外籍人士与本地高校留学生中遴选共计10名成员，承担向海内外宣传泉州旅游文化、节庆、美食、体验等多元的文化职责。那么入选的协会会员啊，未来将亲自探访泉州各类旅游资源，通过个人社交平台以韩语、中文等母语制作宣传内容，向世界推进泉州的独特魅力。那在此呢，我们向当选泉州全球大使的这两位会员啊，表示衷心的祝贺，期待各位能够向更多的中国群众介绍我们泉州各处潜藏的魅力，吸引更多的游客到全罗北道自治州，体现我们当地的文化。那未来呢，韩中友好同行协会将持续助力移民稳定定居，持续发展和连接中韩两国文化交流的桥梁与作用，全力打造与本地社区共同成长的行业协会。以上就是本次韩中友好同行协会的全部活动动态。
0: 청취자여러분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딱딱하게 유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어떻게 가는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왜 갑자기 긴장했는지, 그리고 떡볶이를 먹고 왜 물을 세 컵이나 마셨는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1: 对，今天呢不是这个论文答辩的现场啊，也不是什么留学的说明会。我们其实聊的是更真实、更有画面感的留学生活。那刚来韩国时的紧张和慢慢适应后的成就感、生活和文化的差异，还有快毕业时那种又开心又不舍的复杂心情。
0: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도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캐리어 속 한국 생활. 중국어로는 行李箱里的 중국입니다. 유학생의 캐리어 안에는 옷과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긴장, 설렘, 가족의 걱정, 친구의 응원, 그리고 언젠가 추억이 될 만한 순간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1: 那今天呢我们就打开这只留学生行李箱，看看里面都装着哪些故事。首先介绍第一位嘉宾，正在韩国继续留学生活的莫欣。莫欣你好，那请和听众朋友们打个招呼吧。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모신입니다. 오늘 한중 동행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유학 생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중국 유학생 여이판 씨입니다. 이제 한국 유학 생활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3: 大家好，我是姚一帆，现在正准备毕业，回头看这几年在韩国的生活，有辛苦，也有很多珍贵的经历。今天很高兴能和大家一起聊一聊，也分享一些自己的真实感受。
1: 那一位正在留学的途中啊，一位即将毕业出发，两个阶段放在一起就像是一部留学连续剧。第一集是我是谁，我在哪儿，公交车往哪儿开，最后一集是论文改完了吗，答辩准备好了吗，未来去哪里。
0: 맞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억, 한국과 중국의 생활 문화 차이, 유학 생활 속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졸업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那我们也希望正在收听节目的中国留学生朋友们可以在这里这些故事里找到共鸣，也希望未来准备来韩国留学的朋友们能通过今天的节目啊，更真实的了解在韩国学习和生活的样子。
0: 유학생활의 첫날은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공항의 공기, 낯선 안내판, 들려오는 한국어,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했구나 하는 마음까지요. 처음 도착하는 공항, 낯선 거리,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까지 여러 감정이 함께 있었을 텐데요. 무신 씨,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2: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어만 들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어를 거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사는 일, 학교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등조사처럼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설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1: 那这个感觉啊，很多留学生都懂，在自己国家呢是很日常的一件事情。那到了外国呢，就会感觉到变得很困难。比如说像咱们坐公交、买东西、去学校啊、办理手续，明明都不是些什么很大的事情啊，但是因为语言不通，就会在心里感觉到琢磨很久、准备很久。然后买一张交通卡啊，本来是很小的事情，但是因为听不懂。 种，然后就感这个感觉呢，就好像是在参加这个小型的考试。
2: 是的，我特别能理解。其实我刚来韩国的时候，印象最深的也是那种对一切都充满未知的感觉，拖着沉重的行李来到一个全新的国家，周围的环境、语言、学校手续、住宿问题、外国人登陆证以及银行卡办理，这些事情都需要一点一点摸索。那时候既期待即将开始的留学生活，也难免会感到紧张和不安。现在想想，刚开始最难的其实不是某一件具体的事情，而是如何在陌生的环境中重新建立自己的生活节奏。
0: 생활리듬을다시만든다는말이정말와닿습니다유학은학교만바뀌는것이아니라밥먹는시간귀찮은방식사람에게도움을요청하는방식까지모두새로배우는일이니까요
1: 那重新建立生活节奏，那这个说法啊很准确。因为留学呢，不只是换一个学校，也像是把原来熟悉的生活方式呢，全部都全新再重新梳理一遍。吃饭、交通、学习、交朋友，甚至是去哪里买生活用品，都要慢慢摸索。原来啊，在国内很自然的事情呢，到了国外都需要重新学习。
0: 그런게낯선시간을지나오다보면어느순간부터조금씩익숙해지는때가찾아오는것같습니다꼭큰변화가아니라아주작은일을혼자해냈을때아나도조금씩적응하고있구나라고느끼게되는데요모신씨는어때요처음으로그런느낌을받은순간이있었나요
2: 네저도처음으로혼자한국어를문제를해결했을때큰성취감을느꼈습니다어느날학교행정실에가서필요한서류에대한문의해야했는데한국어가아직서둘러서많이긴장했습니다그래서미리하고싶은말을정리하고용기를내야이야기했습니다결국원하는일을잘마칠수있었습니다그것을나오는순간정말뿌듯하고나도조금씩할수있겠구나라는자신감을생겼습니다그경험은지금도제가큰힘이되고있습니다
1: 那其实很多时候啊，让人有成就感的并不是什么特别大的事情，可能是第一次自己办好了手续，第一次听懂了一条重要的通知，第一次一个人解决了原本不会处理的问题，虽然都是些小事啊，但做成之后就会觉得好像比刚来的时候更从容了一点。
0: 야위판씨도비슷한경험이있으셨을까요처음으로내가한국생활에적응하고있다고느꼈던순간이있었나요
2: 有的，不过对我来说，适应并不是突然变得很会说韩语，而是慢慢学会了在韩语不太好的情况下，怎么把事情尽量办明白。比如去银行办理银行卡，去饭店点餐，或者自己去理发店剪头发之类的小事，我还是会紧张，怕自己听不懂，怕事情办不好。后来我会提前把想问的问题写好，或者用翻译软件准备一下，实在不确定的时候也会请朋友帮忙。事情办完以后，我会觉得虽然过程不容易，但至少我又完成了一件以前觉得很难的事情。
1: 那留学生的成就感啊，有时候真的不是一个特别大的成功啊，就是第一次呢自己办好手续，第一次听得懂通知，第一次没有坐错车，都会觉得今天的我好像比昨天更强了一点。那刚来的朋友如果现在还觉得很慌，请不要着急，你不是适应的慢，你只是在慢慢加载韩国生活的新系统。
0: 맞습니다유학생활의적응은큰변화하나가아니라작은성공들이쌓여만들어지는것같습니다오늘하나해결하고내일하나더알아가고그렇게어느새한국생활의리듬이생기는거죠처음에는버스노선하나학교공지하나편의점계산대의질문하나도어렵게느껴질수는있지만그런순간들을지나면서어느새아나도여기서살아가고있구나라는생각이들게됩니다
1: 那所以刚来韩国的朋友们啊，不要因为一次两次的听不懂说不清办不好事情，就马上的否定自己。留学生活呢，不是一天之内可以适应的，它更像是慢慢熟悉一座城市，慢慢从认识自己的一段过程。今天不会的事情，可能下个月就会变成很自然的事情。那么，我们上面啊说到文化差异，那很多人呢就可能会先想到语言、价值观这些比较大的话题啊。 但是真正开始在韩国生活以后才会发现，最先感受到差异的往往是一些很具体、很日常的小事，比如说吃饭、倒垃圾、预约、乘坐公共交通，甚至是和别人说话、表达请求的方式，都会让人感觉到两国生活习惯的不同。那么，一凡啊，你最先想到的差异是什么呢？我
2: 最先想到的是垃圾分类。 一般垃圾、食物垃圾、塑料、纸箱、瓶子，每一种都要分开。刚来的时候，我真的分不太清楚，尤其是塑料瓶上的标签有撕掉，纸箱上的胶带也要拆下来，餐饮盒子也需要冲洗。这些细节一开始完全不知道。刚开始，我总是担心自己扔错，后来在韩国同学的指导之下，才一点一点学会。现在回头看这些小事情，其实也是适应韩国生活
0: 맞아요.쓰레기 분리 배출은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생활 필수 과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말하자면 토픽 시험보다 먼저 만나는 생활 시험일 수도 있겠네요.
1: 对，那垃圾分类啊，就像是留学的生活入门考试。这个题目不难，但细节很多。做对了以后呢，就会突然有一种很朴素的成就感。那除了垃圾分类以外，韩国的预约文化也很明显。莫欣，你有没有感受到？
2: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의 예약 문화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병원이나 미용실은 물론이고 일부 식당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약을 하면 일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이용하는 쪽 모두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약 문화의 장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那韩国的预约文化对留学生来说，常常呢还有一个隐藏的关卡。打电话呢，很多人发信息还可以，但是一听到要打电话预约啊，这个心里难免要紧张。那不是等到语言完全熟练之后才开始生活，而是在语言还不够完美的情况下，大家呢一边摸索，一边找到适合自己的方式和方法。
0: 맞아요. 전화 예약은 작은 발표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한번 성공하면 오늘 한국어 레벨이 1 올라갔다는 기분이 들 수가 있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야 하지?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면 시간 관리가 더 편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那除了这些生活规则以外啊，饮食文化也是很多留学生都会明显感受到差异的部分。一凡，你刚来韩国的时候对韩国的食物适应度怎么样呢？
2: 我一开始觉得韩国菜很新奇，但是因为我不太能吃辣，所以其实有点不太适应。像 김치 찌개, 떡볶이 这些，对我来说一开始还是有点刺激的。那时候就会特别想念中国菜，比如妈妈做的饭菜、热腾腾的早饭、夜市小吃等等。尤其是在学习压力大的时候，或者很累的时候，就会特别想念熟悉的味道。不过很有意思的是，在韩国生活久了以后， 韩国食物也慢慢变成了自己生活的一部分。刚开始觉得辣的东西，后来也会慢慢习惯，有时候还挺想念。便利店的食物，学校附近常去的餐店，也会变成留学生活里边的记忆。
0: 맞아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마음 안에는 사실 고향, 가족, 예전에 익숙했던 생활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1: 那没错啊，对于留学生来说呢，食物有时候是一种安慰啊。刚开始会想念咱们家乡的味道，后来呢，在韩国生活久了，又会对韩国常吃的食物产生熟悉感。也许这就是留学生活特别的地方。那两个地方的味道和记忆，慢慢的都会留在自己的心里。留学生呢，真的很神奇啊，在韩国呢，想念中国菜，然后回中国以后呢，又会想念韩国的便利店和学校门口的那些店。
0: 우리도 사실 이중 언어가 되는군요. 한국에 있을 때는 고향 음식이 그립고 다시 중국에 가면 한국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 떠오르는 것도 유학생들만의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두 곳의 생활이 조금씩 자기 안에 함께 남게 되는 것이죠.
1: 那文化差异一开始呢，可能会让人感觉到很陌生啊。但时间久了以后，人也会在这种差异里面找到自己的生活方式。除了生活习惯以外，人际关系和沟通方式也是留学生很容易感受到的变化部分。那莫欣啊，你在韩国生活的时候呢，在交朋友或者是与人沟通的方面，有没有感觉到和以前有一些什么不太一样呢？
2: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원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대부분은 다른 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데에는 역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원래 서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0: 새로운 환경에서는 언어에 낯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낯섦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처음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1: 是的呢，朋友关系呢，确实不能像下载文件一样一秒一秒的完成啊。尤其是在异国，语言距离感，然后表达方式呢，都需要慢慢的适应。可也正因为慢。 真正变亲近的时候呢，就会变得格外珍贵。其实呢，很多留学生刚到一个新环境的时候啊，不只是要适应语言和生活规则，也要慢慢理解人与人之间的距离感、相处方式和表达方式。
0: 그럼 우신 씨는 한국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나요?
2: 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려서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어학당 선배님들이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학교 친구들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같이 확인해 준 적이 많았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아니기보다 길을 알려주거나 공지 내용을 같이 봐주거나 필요한 말을 대신 확인해 주는 작은 도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작은 도움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3: 那人在异国他乡的时候，小小的善意就会被放大。可能只是朋友帮你翻译的一句话，陪你去一个不熟悉的地方，或是你心情不好时一起吃的一顿饭。但这些都会让人觉得还好，我不是一个人在这里。我也有这种感觉。留学生活里最温暖的瞬间，不一定是特别大的事情。有时候是老师的一句鼓励，朋友的一次陪伴，或者有人愿意耐心听你把不流利的话说完，这些都会成为继续坚持下去的力量。
0: 그렇죠. 유학생활은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는 처음에는 다르다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있구나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도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는 것이겠죠?
1: 那接下来我们轻松一点，聊聊留学生活里那些当时很慌，但是后来想起却又很好笑的小插曲。短暂的音乐之后呢，我们进入留学生笑着回看瞬间。

0: 那接下来的这些故事呢，正在韩国生活的朋友听了可能也会很想笑啊，也可能会说：“这不就是我吗？”
1: 오신 씨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며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2: 저는 처음에 오립영에서 물건을 샀던 일을 생각납니다. 계산할 때 직원분께서 뭔가 필요한지 멤버십 적립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그 당시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나오는 계속 내내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동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긴장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적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那这个真的很真实啊，很多留学生呢都有네네自动的回复模式。那对方说的太快时，大脑还在翻译第一音一句，这个嘴呢已经开始先说네了。那刚来韩国的时候呢，最怕的就是对方突然问一句没有准备过的话，明明只是结个账、付个钱，但是一下子听到好几个问题，就紧张的只能说네了。
1: 너무 재밌다, 진짜. 자동 응답 모드죠. 그런데 그런 실수도 지나고 나면 한국 생활의 첫 추억이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 상황인데도 언어가 낯설면 갑자기 어려운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那一凡，你也有过类似的情况吗？
3: 当然啦，刚来韩国的时候去咖啡店，本来觉得点杯咖啡应该是件很简单的事情，结果店员一下子问了好几个问题，比如杯子大小，要不要额外加料，是在店里喝还是打包带走，我一紧张就有点跟不上，最后拿到手的饮料和自己想象的不太一样，现在回头看觉得还挺好笑的，但当时真的会觉得连点一杯咖啡都需要鼓起勇气。
1: 카페 주문은 실전 한국어입니다. 아이스로 드릴까요? 드시고 가세요. 정립하시겠어요? 이세 문장을 통과하면 생활 한국어 1단계 합격입니다.
0: 那还有很多留学生啊，都会有坐错车的经历，因为韩国交通和地铁线路一开始看起来还是很复杂的，有时候方向坐反了，或者是坐过站了，结果本来是20分钟的路程，变成1个小时。那一帆，你有没有有过坐错公交车的这种经历呢？
3: 有的，我刚来韩国的时候也坐错过车，印象比较深的一次是地铁换乘的时候走错了方向，结果越坐离目的地越远，那时候真的很慌，一直看手机地图确认路线，后来慢慢熟悉以后，反而觉得这也是刚来韩国时一定会有的经历过程。
0: 坐反方向的时候啊，心里呢会从应该快到了吧，变成我怎么离目标越来越远。不过是换个角度看的话，也算是免费城市观光，只是心跳有点快。
1: 처음에는 길을 잃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참 열심히 적응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었던 경험도 결국은 내가 새로운 공간을 배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0: 那除此之外啊，在饮食方面有没有印象深刻的经历呢？那莫欣，听说你有一个和 떡볶이 有关的故事，是吗？讲一下。
2: 네, 저는 매운 음식과 관련된 기억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떡볶이가 그렇게 매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너무 매워서 계속 물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만 얼굴이 빨개져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매운 음식이 익숙해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잘 먹게 된것 같습니다.
0: 那韩国朋友说不太辣的时候啊，留学生一定要多一次确认一次，因为每个人对辣的目标的标准啊是真的不一样。有些人嘴里的一点儿也不辣，对另外一个人来说可能已经是火警级别的了。也正是通过这些小小的经历，大家慢慢了解韩国饮食文化，也一点一点的适应了这里的生活。
1: 네, 음식 하나에서도 서로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0: 那除了这些生活里的小插曲，留学期间也应该有一些让你们觉得温暖的事瞬间，不是特别大的事情，但是会让人觉得哦，还好，我不是一个人在这里。
2: 저는 학교에서 필요한 절차를 잘 몰랐다고 했을 때 친구가 같이 확인해 주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 있어도 이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혼자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가 아직 서두렸는데 어학관 선배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며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적응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3: 我也觉得留学生活里最温暖的瞬间往往不是很大的事情，有时候是朋友帮你翻译一句话，陪你去一个不熟悉的地方，或者你心情不好的时候一起吃顿饭。人在异国他乡，这些看似很小的善意都会被放大很多，也会成为支撑自己继续走下去的力量。考试期间或者论文准备很辛苦的时候，朋友们一起吃饭的时间也让我觉得很温暖。特别的话不一定很多，但是有人一起坐下来吃一顿饭，心里就会轻松。
1: 그렇죠. 유학생활은 혼자 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함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안에서도 사실은 낯섦, 실수, 도움,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 함께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那留学生活里的小插曲看起来只是笑话，但背后其实呢都有适应和成长。第一次听不懂，第一次坐错车，第一次被落到说不出话，都是我们在这里认真生活过的证据。行李箱里装着不只是不仅仅只是我们的衣服和书啊，也装着这些小小的尴尬和后来会笑出来的回忆。
1: 맞습니다. 하지만 유학생활이 항상 웃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무신 씨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2: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0: 浪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 这个感觉呢，真的很真实啊！语言不只是会不会说的问题，它会影响到生活里的每一个部分。听不懂通知，就会担心错过重要的事情；表达不清楚，就会害怕事情办不好。时间久了，人也会变得很累，小事也会变得慢慢有压力。
0: 我也觉得语言压力很大，尤其是刚来的时候，很多事情都要自己处理，但韩语又不够好，那种感觉不是单纯的不方便，而是会让人觉得自己好像什么都做不好。有时候明明是一件小事，但因为听不懂，说不清，就会变得特别有压力。
2: 그럴 때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버티셨나요?
0: 처음에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께서 물어보거나 미리 번역기를 이용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한 뒤에 가면 훨씬 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부담도 줄여듣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 걷습니다.
1: 那这点很重要啊，很多留学生刚开始就会觉得什么都需要自己解决，不能麻烦别人。但其实呢，人在国外生活，学会求助呢，也是一种能力，不是所有事情都需要一个人扛下来。留学生的生存技能包里，除了翻译软件、地图软件，还有一个很重要的东西，开口问一句。
0: 没错，我也是后来才慢慢学会这一点。刚开始遇到问题的时候，会不好意思问别人，怕给别人添麻烦。但后来发现，其实很多朋友都愿意帮忙。比如看不懂通知的时候问一句，不知道手续怎么做的时候，请朋友帮忙确认一下，这样心里会踏实很多。
2: 네, 도움을 받는 것도 유학 생활에서 중요한 적응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유학생들에게는 외로움이나 향수병도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是的，那留学生的孤独感啊，有时候是不是一直很强烈？但是呢，这个感觉呢，更像是突然而来的。比如说，下课回到住的地方，房间里很安静；节假日呢，看到别人和家人在一起啊，然后呢，或者是自己身体不舒服的时候，就会很想家。
0: 네, 맞습니다. 바쁠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시간이 생기거나 혼자 식사를 할 때면 가끔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 있다 보니 힘든 일이 생겨도 바로 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3: 我也有这种感觉，白天的时候还好，一旦到了晚上或者节假日的时候，就会突然很想家。有时候只是想吃家里的一顿饭，或者想听家里人说几句话，那种时候就会觉得，原来留学不只是距离上的远，也是一种心灵上的距离。
2: 그럼 외로움을 느낄 때두 분은 보통 어떻게 마음을 달래셨나요?
0: 저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가능하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가끔은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전환하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 기분을 한변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3: 我后来发现，让自己走出去也很重要。心情不好的时候，如果一直待在房间里，反而会越想越多。所以我有时候会去运动，比如散步、慢跑，或者去学校附近走一走。周末有时间的话，也会和朋友去附近的地方短途旅行，看一看不同的风景，换一个环境。虽然问题不会一下子全部解决，但出去走一走，活动一下身体。那心情也会轻松很多，也会觉得自己又重新获得了一点力量。
1: 说的很有道理，很多时候心情低落的时候啊，人越是待在一个地方，想法反而越容易困住自己。出去走一走，运动一下，或者换一个环境，虽然不能立刻解决所有的问题，但至少能让自己的状态慢慢的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 신봉철입니다.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오늘이 벌써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8월의 날씨는 삼복 더위보다 더 더운 낮 최고 기온이 34도 이상으로 3주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38도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한편 도내 지자체에서는요, 각종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주 가맥축제가 전북대 복합경기장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8월 14일과 16일까지 3일간 엘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전주대학교 인조 잔디 구장에서 개최됩니다. 더위와 젊음 마음껏 발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전주 세계 태권도 페스티벌이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스포츠 전북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부 오늘 첫 코너 프로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전북 현대 소식 전해드리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네. 더위에 건강하시죠?
2: 아유, 너무 덥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선수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자, 그 K리그 21라운드 최대 빅 매치, 전설의 매치라고 표현합니다. 전북현대와 FC 서울과의 경기. 통산 95번째 경기를 했는데요. 이 경기를 팬들이 보시면서 전설 매치다운 명승부였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그 K리그의 1, 2팀의 경기였고
1: 네.
2: 네, 축구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였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1: 네.
2: 경기의 내용과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기였다고 보고요.
1: 네, 네.
2: 특히 그 전북 같은 경우는 홈에서 승리를 하고 서울과의 승점을 좁히면서 추격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1: 네.
2: 무승부로 끝났다는 게 좀 아쉬움이 큰 그런 경기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비록 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현재 그 리그 1위 서울과 2위 전북의 맞대결답게 근데 관중의 열기는 대단했어요. 그 더운데도 2만 2천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2: 아, 정말 뭐 그날 저는 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1: 네.
2: TV로 봤을 때도 그랬고 뭐 최근 뭐 기록적인 폭염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내가
1: 네.
2: 2만 명이 넘는 그런 관중이 전주성에 모였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덥지 않았을까 싶고요.
1: 네, 네,
2: 네.
1: 네,
2: MGB나 그다음에 소신의 그런 응원,
1: 네.
2: 이런 응원은 이런 열기를 이겨낼 정도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응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FC 서울의 응원단이 아유 뭐 내가 보면 몇천 명 온 것 같아요. 완전히 오른쪽 골대 뒤를 장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MGB 서포터즈는 이제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중이 많고 양 팀의 응원단들의 응원이 그 열기가 말이죠. 참 대단한 역시 우리 K리그 1의 1, 2위 팀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에 전체적으로 스피디한 공방전보다는 다소 더 느슨하거나 또는 조심스러운 흐름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는 기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2: 사실 이 경기는 전북과 서울의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보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서울은 승점 차가 이미 9점 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렇게 무리를 해서 경기를 운영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안정적인 경기, 또 5위에서 무승부만 해도 본인들은 소유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기 상황의 운영이었을 거고 반면 전북 같은 경우는 승점 9점 차를 여기서 좁히고 그리고 서울을 홈에서 승리하면서 그 원동력을 통해서 리그의 2연패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두 팀 다 뭔가 도전적인 것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경기의 성향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는 사람들로서는 좀 아쉬움이 컸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전북현대에서 선발 출전 명단과 주요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동준의 모습이 안 보였어요.
2: 지난 경기에서 조금 부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1: 네.
2: 그래서 뭐 선발에는 빠졌었고 이제 그 포지션을 지금 김석천 선수가 오른쪽으로 경기를 했었고
1: 그렇죠.
2: 이런 상황이 경기가 나타났었는데 사실 전북이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다양한 그런 공격의 옵션들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모따 선수도 대기 선수 명단에 들어갔는데 출전을 시키지 않고 기티스가 계속 끝까지 경기를 했던 것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2: 네네네.
1: 네네. 그 외 선수들은 뭐 크게 변동이 없었죠. 최유진 선수가 왼쪽 수비로 남았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오베르단 김진규, 이승우, 강상윤 김승섭 이런 선수가 나와서 스타팅 멤버로 경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전북현대의 전반과 후반의 경기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시죠. 전반과 후반을.
2: 사실 전반과 후반은 조금 그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본인들이 경기를 도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의 경기 흐름을 대응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의도가 보였었고요.
1: 네.
2: 특히 이날 그 많은 관중에 비해서 슈팅 수도 적었고
1: 네.
2: 예, 이런 상황에서 전반을 잘 마쳤고 후반에 본인들이 의도한 교체카드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기의 양상을 보여줬고요.
1: 네.
2: 특히 이제 교체카드로 들어왔던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의 템포 또 이런 것들이 두 팀 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 상황을 전북은 가져오지 못했고 또 서울 역시도 그랬지만 서울은 뭐 비기기만 해도 뭐 원정에 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북이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네. 경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북 현대도 꼭 이겨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최악의 경우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 생각에 많은 집중을 한 것 같고요. 전북 현대 득점은 이제 기록하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는 몇 차례 있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11분에 조유재 선수의 그런 공격 가담 이후에 그 중거리 슈팅, 물론 뭐 블록에 차단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위협적인 그런 공격 형태도 보였고 또 이제 가장 분명한 득점 찬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기티스의 패스를 받은 이승우의 발리슛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아쉬웠죠.
1: 그렇죠.
2: 이런 게 상당히 좀 전북으로서는 이 득점이 됐으면 홈에서 2만 관중에서 굉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승우가 슈팅 차례수를 한 세 번 정도 슈트를 시도했는데 이제 수비에 발을 맞고 또는 뭐 약간 빗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경기가 크로스 경기보다는 중앙을 돌파하는 그런 도전적인 것을 눈에 띄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그 새로 온 이탈로 선수가 그 프리킥을 찾잖아요.
2: 네네네.
1: 그 얘기 좀 해주시죠.
2: 그 장면도 사실 이승우가 할 건가 또 아니면 그 외적인 선수들이 다른 상황을 만들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1: 그렇죠.
2: 이탈로 선수가 슈팅한 게 또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렸다는 게 되게 아쉽죠. 사실 보면.
1: 네네네.
2: 근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슈팅에 대한 그다음 스피드에 또 다양한 어떤 공격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전북에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 그런 선수로 보여졌습니다.
1: 이탈로 선수가 처음에는 차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경기장에서 보니까 감독하고 코치가 계속 선수들한테 사인을 주면서 이탈로 선수가 차게 하라라는 그 사인을 계속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키커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탈로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후에 감독님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전북은 이제 후반전 교체 카드 다섯 장을 활용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전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 사실 그 측면에 윙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폭발적 에너지들을 많이 쓰거든요. 경기장에 보면. 근데 이 선수들이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탈로와 김혜건을 경기에 넣으면서 경기 흐름을 바꾸고자 했고 그를 통해서 측면에서 나오는 크로스에 대한 연계로 기티스의 득점을 노리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사실 그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탈로에 대한 장면들은 우리가 몇 장면 아주 강하게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득점에 아쉬움은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탈로에 대한 측면에 대한 부분, 공격에 대한 옵션들은 전북에 새로운 에너지를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 네네. 그 박지수, 감보아를 집어넣고 최우진과 김진규를 아웃시켰는데 김진규가 그날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은 거 보니까 컨디션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이 이 더운 날씨에도 아무리 젊더라도 매번 이렇게 잘 뛸 수는 없지만은 말이죠. 그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반에 연재훈 선수가 또 들어가고 조위재 선수가 나왔는데 조희재 선수가 약간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고 누적을 경고를 한번 받았었죠 그 경기에서.
2: 네네네네네.
1: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뺀 것 같은데 조희재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던데요 교수님?
2: 조진 선수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 수비수지 않습니까? 이번에 월드컵도 어찌됐든 참가를 했던 선수고 특히 전북으로서는 높이나 또 그런 대인 방어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커버링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놀라운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좀 부상적인 측면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경기 초반에 조희재 선수가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몸조심을 무척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후반 15분에 이제 투입된 그 K리그 데뷔전을 치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브라질의 그 이탈로 선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반전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
2: 글쎄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저희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요.
1: 네.
2: 들어와서 그 경기하는 시간들 안에서 평가를 보면 힘 있는 선수, 스피드가 있는 선수, 측면에 공간이 났을 때 상대를 돌파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로 보여졌고요. 이 선수가 지금 전북이 공격하는 데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이날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굉장히 그 몸의 움직임도 아주 그 체력이 좋아가지고 체격이 좋아서 드리블하는 모습에 파워가 보였고 또 드리블에 아주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어제 데뷔 토요일 경기는 이제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좀 네네. 기대가 되는데 말이죠. 자, 그 이제 두 팀이 아주 그 전술 매치를 했는데 올 시즌 전북의 행보를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교수님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2: 네네네.
1: 네네. 그거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사실 뭐 지난 21라운드 전까지 20라운드 21라운드까지 보면은 16경기 무패 행진을 전북이 가져갑니다.
1: 그게 작년이죠, 그것이.
2: 네네네, 네, 네, 작년에. 뭐 승점이 이미 뭐 45점. 그렇죠. 그래서 리그에서 단독 선두 뭐 이미 우승권을 그때 얘기했었던 상황들이었었고요.
1: 네.
2: 그렇지만 지금 2026년도 시즌에 들어와서는 사실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1: 네.
2: 또 그러면서 그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서울과의 승점의 9점 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경기, 이 서울과의 경기에서 그걸 좁히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1: 네.
2: 사실 전북은 이후에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더운 날씨, 또 이 경기 상황 속에서 승점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만이 서울을 추격할 수 있고 또 우승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1: 네.
2: 작년과는 좀 상당히 경기력 차이도 좀 그렇고 승점 차이가 결국 경기력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1: 네네. 최근에 세 경기를 보면 이제 서울의 0-0, 포항의 2-0 승리, 대전의 0-0. 그래서 세 경기에 두 골을 집어넣고 실점이 한 점도 없었다. 그래서
2: 네네.
1: 수비가 안정된 부분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신 공격에 득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분명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 전북이 그래도 승점을 많이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수비 안정하거든요.
1: 네.
2: 수비에서 보면 김영빈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 상황에서에 대한 그런 블럭이라든지 또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처하는 것들
1: 네.
2: 그리고 상대 스트라이커들하고에 대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그 선수들을 이겨내는 그 상황 속에서 전북이 실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기록을 보니까 전북이 이제 울산이 2등 그다음에 저희가 3등을 하고 있는데 승점은 같이 34점 갔거든요. 그런데
2: 네.
1: 그 실점과 득점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울산이 33득점에 실점이 30점이에요. 30.
2: 네.
1: 그리고 전북은 27개 득점인데 16개 실점을 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점은 지금 리그에서 최하의 가장 수비가 좋았다라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요.
2: 네,
1: 그 반면에 상위 3위 팀이 득점으로 봐서는 5위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27개 득점을 했더라고요.
2: 네, 네, 네.
1: 근데 그것으로 보면은 공격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2: 뭐 이제 그 1차적으로 뭐 이탈로 선수 그리고 김해곤 선수를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수들의 득점력이 더해져야만이 전북은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득점의 빈곤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서울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또 경기가 토요일이 있죠. 제주와 경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2: 당연히 이겨야죠. 전북은 제주 이 경기를 이겼을 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제주가 그 수비 라인에 그 두 명의 외국인 공격, 외국인 수비수들이 굉장히 탄탄한 면을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는 결국 측면밖에 없어요. 공간에서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거는. 네. 측면은 어떤 식으로 전북이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북이 제주를 상대했을 때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월 하순에 그 경기 시간표를 보니까 코리아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6강전에 경기가 주중 경기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아주 일정이 빡빡한데 이 폭염에 그 경기가 또 주중 경기가 생긴다고 보니까 선수단 관리에 아주 힘들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단 관리를.
2: 이거 이제 뭐 이때 감독의 어떤 그 결정 판단이 매우 중요하죠. 코리아컵과 그다음에 리그를 두 개를 다 도전을 할 것이냐.
1: 네.
2: 어느 한쪽의 균형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감독의 판단이고요.
1: 네.
2: 나온 부분은 이제 선수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감독이 충분한 전략적 측면을 통해서 잘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프로 선수 정도 됐으니까 뭐 체력이나 영양이나 수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왔는 선수들이 K1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하셔야 되고 또 선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플레이에서 축구장을 찾는 많은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삼성과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프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소식 김병철 감독과 함께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지금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여름 캠프를 하고 계시죠?
0: 네.
1: 어디서 하십니까?
0: 고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1: 몇 명이 며칠간?
0: 21명이 10박 11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더운데? 네. 이 무더운 네. 이 37도, 6도 네. 하는데 훈련이 돼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0: 지금 아침 훈련은 6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오후 훈련은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그래도 덥더라고요.
1: 그런데 물론이죠. 네. 더운데 그 지열이라는 게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온도가 30도가 아니라 네. 36도 8도인데 밖에 온도는 더.
0: 그래도 고산이어서 여기 전주보다는 한 1, 2도 정도 좀 떨어지긴 예. 하더라고요. 좀.
1: 네, 네, 네. 아주 귀한 자식들입니다.
0: 네.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1: 한번 가서 볼게요. 네.
0: 놀러 오십시오.
1: 놀러요? 네. 아니지. 가서 격려하러 가야죠.
0: 네, 네.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이제 6연전인데 삼성하고 경기, 그다음에 NC와 경기에서 NC 경기는 이제 두 경기가 폭염으로
0: 네,
1: 경기가 취소됐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삼성 1차전부터 네, 얘기를 네. 한번 해보죠. 삼성과의 첫 경기에서 5대 12로 패했는데 경기 흐름이 이래부터 매우 좋지를 못했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날 경기는 초반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래 삼성 타선에게 빅이닝을 허용하면서 네. 경기 주도권을 내줬고 이후 추격을 했지만 네. 초반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0: 강팀을 상대할 때는 초반 흐름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그 선발 투수 올러가 1회가 끝나고 투수가 교체되는 가장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0: 충격이었죠.
1: 네, 저는 네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니, 몰로 선수가 어떤 면에서 선발 투수 중에서도 에이스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날 경기는 사실 1회의 승부의 흐름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1: 네.
0: 에이스가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불펜까지 계획이 모두 꼬였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네. 그런데 이 선발 투수 몰러를 보면서 아무리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라 하더라도
0: 네네.
1: 이 더위에 선발 투수가 1회에 1회를 잘 넘겨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평상시에 선발
0: 네,
1: 투수는
0: 맞습니다.
1: 1회를 잘 던져야 살아나는데
0: 네네.
1: 날씨는 덥지. 그다음에 1회에서 안타 맞기 시작하지.
0: 네네.
1: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0: 네,
1: 서로.
0: 최근 두 경기가 흐름이 이전 두 경기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어떤 1이닝 강판,
1: 그러니까요.
0: 1회 강판이었죠.
1: 이게 그런 모욕을 양현종 투수가 또 후에 이제 좀 말씀 나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야, 이 에이스급들이 이런 일이 당하는구나. 역시 아무리 젊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날씨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0: 물론
1: 생각이 들거든요.
0: 작용은 있죠.
1: 네.
0: 그렇지만 에이스다운 에이스인데 네. 좀 충격이 좀 컸지 않았나 팬들도
1: 매우 컸죠. 네. 자 후반기 들어서 투수 올러가 네. 사실 부진해요 지금.
0: 네네 맞습니다.
1: 네.
0: 한 경기만 놓고 에이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네. 다만 후반기 들어 세 경기 연속 기대에 못 미치는 투구가 나온 건 분명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올러가 7월 22일에
0: 네네.
1: 한화전에 나와서 3대 7로 패했을 때도
0: 네네.
1: 5이닝에 6개 피안타 4실점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된 일이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기대 이하였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또 휴무를 쥐어주고 그리고 나왔던 경기였는데
0: 네.
1: 감독의 배려가 있었는데요.
0: 네네.
1: 자, 올러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제구입니다. 올러 선수의 강점은 좋은 구위와 함께
1: 네.
0: 스트라이크 존을 안정적으로 공략하는 능력인데
1: 네.
0: 최근 경기에서는 볼넷이 늘어나면서
1: 네.
0: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모습이 자주 나왔어요.
1: 네.
0: 좋은 투수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최소 실점으로 막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네, 네. 자, 기아는 졌지만 또 새싹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0: 네, 박재현 선수.
1: 박재현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네. 이날 3안타를 기록했단 네. 말이에요.
0: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야구에는 선수마다 잘 맞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 요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박재현 선수는 타석에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그 대구 구장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 그럼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봐야지.
0: 네네.
1: 감독님은 투수할 때
0: 네네.
1: 이제 쌍방울로 시절에 했으니까 네네. 어느 구장이 그런 게 느낌이 있었나요?
0: 저는 좀 압박을 받은 구장이 좀 큰 구장.
1: 저는 잠실.
0: 좀 편안한 구장은 좀 아담하고 좀
1: 이게 아담하고 전주구장 말하는
0: 좀 편안했었고요.
1: 홈구장?
0: 어떤 홈구장 그렇죠. 전주구장이 좀 편안했었고요. 큰 구장일수록 저는 좀 압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이 환경에 지배를 좀 받는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자, 그러니까 이 투수들이 사실 좀 예민해요.
0: 그렇죠.
1: 그 경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후배가 간에 뭐 대화를 나눴거나 또는 뭔 지적을 받았거나 뭐 그러면 소리 들으면 사실 선발하기 출전하기 전부터 흔한 얘기로 김이 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0: 그렇죠.
1: 투수를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0: 네네네.
1: 동료들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박재현 선수가 이제 구장에 나와서 대구구장에서 아주 그냥 활동을 활약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운일까요? 아니면 실력입니까?
0: 저는 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 그런 경기장을 따라서 잘 치고 못 치고가.
0: 그렇죠. 저는 이날 안타를 보면 바깥쪽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정확하게 밀어치고 받아쳤습니다.
1: 네.
0: 결국 공을 보는 타이밍과 타격 밸런스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차전 패배 이후에 맞이한 2차전 경기에서 반대로 이제 9-4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0: 네, 네.
1: 이날 전날 패배를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분위기가 정반대였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1차전에서는 큰 점수차로 패배를 당했지만 선수들이 빠르게 분위기를 바꾼 경기였습니다.
1: 네.
0: 특히 1회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6득점을 만들어냈고요.
1: 네.
0: 경기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1: 네.
0: 이후 삼성의 추격이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 추가점을 만들어내면서
1: 네.
0: 승리를 지켜낸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1: 네, 네. 이날 경기를 보면은 6-0으로 앞서고 있다가 그러죠?
0: 네네네.
1: 네. 그러다가 5회 6회 삼성이 한 점 석점으로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0: 네네.
1: 예, 그래서 6-4가 됐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김두용 선수가 일을 저지릅니다.
0: 그렇죠. 네.
1: 자, 여기에 이제 삼성의 2차전의 선발 투수는 시라카와 선수였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투구 내용이 너무 달랐어요.
0: 이날 시라카와 선수의 안정적인 투구가 승리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삼성처럼 공격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5이닝 동안 3피 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는 것은 좋은 투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특히 초반 많은 득점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투구를 이어간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런데 그날 따라서 투구할 때 동작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뿌리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런 경우도 있나요? 평상시와 좀 다르게?
0: 시라카와 선수가 배터리 포수 있죠. 포수.
1: 네,
0: 포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던져라.
1: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날 따라서 그 TV 중계하는 해설자하고 캐스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네네네. 볼을 뿌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5이닝 동안 3개의 안타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1실점으로 말이죠. 그다음 5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시라카와 선수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약점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멘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팀 동료들이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1: 네.
0: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공격에서 1회부터 6점을 득점 올리면서 분위기를 기아 쪽으로 끌고 갔어요.
0: 네네.
1: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이날 공격의 가장 큰 장점은 연결성이었습니다. 네. 네, 특정 선수 한 명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박재현 선수의 출루와 주루를 시작으로 여러 타자들이 찬스를 이어갔고요. 네. 1회에만 6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타선은 한 번의 찬스를 빅이닝으로 만드는 힘이 필요한데 네. 이날 기아 타선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제 경기 흐름에 이제 김두용 선수가 나타납니다. 네네. 8회에. 따라 붙으니까 점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회와 6회에 삼성이 한 점씩 따라 붙고 한 점 두 점씩 따라 붙으니까 6대 3이 됐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김도영 선수가 나와서 안 되지 오늘 내가 그렇죠. 한 방 칠 거야 하고 3런 네. 홈런 쳤단 말이에요. 네.
0: 추격을 네. 아주 포기시켰죠.
1: 네네. 네.
0: 역시 중요한 순간 해결해 주는 김도영 선수의 존재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삼성이 중반 이후 추격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김도영 선수가 8회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중심 타자가 중요한 순간 해결해 주는 것이 강팀의 조건인데 김도영 선수의 그런 역할은 정말 팬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1: 역시 김도영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네네.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할 때 때려주는 그런 타자 이게 정말 진정한 타자라고들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라가와도 처음에 와서는 잘 던지는 듯하다가 상대 팀에게 이제 간파가 되니까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 삼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우격적으로 잘 던졌는데 역시 그 제구력이죠.
0: 네, 맞습니다.
1: 제구력이 좋아지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2차전 승리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0: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첫 경기의 아쉬움을 빠르게 네. 털어냈다는 점인데 네. 야구에서 긴 시즌을 치르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얼마나 빨리 끊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전에서 5대 12로 삼성한테 질 때는 1회에 무려 8점을 줬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나서 2차전에는 반대로 1회에 6점을 기아가
0: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격이었죠.
1: 네, 네. 완전히 이제 보복을 했는데 네. 이게 1회에 그렇게 프로야구에서 말이죠. 8점, 6점. 이거 좀 무리 좀 너무 하지 않나요?
0: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게 대량 실점을 하게 되면 네.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1: 들거든요. 그렇죠. 이래부터 네. 투수들이 아무리 네. 잘 던지는 선수도 그렇게 그렇죠. 맞으면
0: 네. 아 졌다.
1: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0: 그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들죠.
1: 네네. 네. 그 30 몇 도가 되는 운동장에서 1위에 네. 8점, 6점씩 맞고 득점하고 그러면 이기는 팀이사 네. 좋지요. 그런데 네. 패하고 있는 리드를 네. 당하고
0: 있는 지수가 팀들. 많이 높죠. 이제 높아지죠.
1: 엄청나죠. 엄청나죠. 관중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 이제 사라지는데
0: 네. 네.
1: 그런데 그걸 다 참고 그렇죠. 끝에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0: 그럼요.
1: 선수들은 정말
0: 맞습니다.
1: 고마워라 해야 돼요.
0: 프로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이제 3차전 경기 12대 3으로 또 대승을 거두면서 네. 위닝 시리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 좀 분석해 주시죠.
0: 3차전은요. 기아가 투타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네.
0: 특히 2회에 5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왔고요.
1: 네.
0: 이후 삼성의 추격에도 바로 추가점을 만들어내며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네.
0: 강팀을 상대로 경기 운영을 잘한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기아의 선발이 제임스 네일. 내일의 투구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0: 이날 내일의 선수는 내용만 보면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1: 네.
0: 결과적으로는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1: 네.
0: 10개의 안타를 허용했어요.
1: 네.
0: 중요한 순간마다 추가 실점을 막았고 6이닝을 책임지면서 선발 투수의 역할은 해줬습니다. 좋은 투수는 항상 완벽한 투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날에도 경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한데
1: 네.
0: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6이닝 동안 10개의 안타를 맞으면서도 네, 승리 투수가 됐다. 네. 그럼 타자들이 그만큼 또 잘 쳐줬고.
0: 그렇죠. 잘 쳐줬고 투수도 잘 버텨줬고.
1: 10개 안타를 네. 산발 안타로 상대에게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0: 그렇죠.
1: 집중요로.
0: 네네.
1: 탈삼진이 5개, 볼넷이 2개, 투구수가 102개. 선발 투수 내일이나 보면은 100개 이상 잘 안 던지는데요.
0: 네, 요즘 뭐 기아의 선발 투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날 내일 선수는 저는 호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격에서 12득점을 올리면서 14개 안타를 삼성 마운드로 아주 공략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이날 공격의 핵심은 찬스에서 해결하는 힘이었습니다.
1: 네.
0: 이에 무사 2, 3루 상황에서 김선민과 하주석이 적시타를 만들어냈고요.
1: 네.
0: 김태군 선수가 3점 홈런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1: 네.
0: 특히 카스트로와 나성범 선수가 공격의 앞부분을 잘 이끌었고 여러 선수들이 연결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득점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1: 네네. 예, 경기가 2회 5대2로 기아가 앞서갔고 그 뒤에 그 5대2에 보면은 김선빈하고 하주석 선수가 적시타를 때렸고 여기에 김태군 선수가 나와가지고 여기 김태군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0: 네, 부상에서
1: 회복이 돼가지고 네, 들어온 맞습니다. 그런 포수였는데 네. 석점짜리 홈런을 때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5점을 2회 득점을 하잖아요.
0: 복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있다.
1: 그러니까요. 후배 그냥 한준수 선수가 네. 잘하고 있는데 너희놈 나 있어. 비껴.
0: 내가 왔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 또 선발 포수로서 또 자리 뺏길까 봐 네. 그거 있어요. 너무 잘 치길래 네. 아 김태군 선수 상당히 스트레스 받겠다 뭐, 했는데.
0: 스윙을 씩씩하게 잘 돌리고 있더라고요.
1: 뭐, 그, 네. 저희들의 생각이고 사실은 네. 후배가 무럭무럭 잘하니까 본인도 좀 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계속 나가라.

0: 항상 관심 있게 보거든요.
1: 네네.
0: 올시즌은 31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네.
0: 32개. 20개 후반부에 때는 올시즌이 막 차고 앞으로 나갔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은 이제 반대 현상이 됐어요.
1: 네, 엎치락뒤치락은 했었죠.
0: 네네. 네. 그런데 김대중 선수가 몰아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계속 홈런을 때리고
1: 네, 맞습니다.
0: 있어서. 네. 그래서 저 입장은 역시 작은 고추가 맵다.
1: 그래도 뭐 외인보다 저희 이제 국내 선수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어서 팬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0: 근데 김정 선수 또 잠시 후에 저기 이제 질문하겠지만은
1: 네네.
0: 혹시나 몰라서 이 타격의 그 연습할 때 보면
1: 네네.
0: 뭐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서 치는 모양을 해보잖아요.
1: 네.
0: 스윙 연습할 때.
1: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그 히팅하면서 손목을 쓰지 않고 끝까지 손목을 쓰지 않고 센터 쪽으로 보내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하는 루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그 스윙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방망이를 들고 이제
1: 네네.
0: 다음 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1: 네.
0: 거기서 보면 일률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1: 네. 그 루틴을 그 윤도현 선수가 좀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어허.
1: 네.
0: 근데 다른 선수들도 해요.
1: 네네.
0: 저렇게 치면 홈런 친 줄 알고. 아무튼
1: 네.
0: 잘하는 선수를 모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투수는 만들어지지만 타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1: 노력이 저는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똑같은데
1: 네네.
0: 투수는 만들어진 수가 있대요.
1: 네네.
0: 훈련을 하면은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는데 타자는,
1: 물론 타고나면 장점은
0: 그러니까.
1: 있죠.
0: 그런데
1: 장점은 있지만
0: 타자들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은 그런 감각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1: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0: 우리 감독님 투수는 하셔도 타자는 안 해보셔가지고 대답이 현찬치 않으신데. 네.
1: 투수도 타자 잘합니다. 타격 잘합니다.
0: 그럼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치잖아요.
1: 네. 네. 네. 오히려 뭐 야수보다 더 잘 치는
0: 그렇죠.
1: 타자들.
0: 그렇죠. 그런 타자들 네. 많잖아요. 투수도. 그래서 나중에 프로를 때 가면서 이제 결국 타자냐 투수냐
1: 네네.
0: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네. 타고 남은 더
0: 오타니 선수를 제외하고
1: 이상적이죠.
0: 네. 오타니 선수만 제외하고 자 이제 한화에서 트레이드로 합류한 하주석 선수
1: 네네.
0: 아무튼 이날 경기까지는 4경기 연속 안타를
1: 네,
0: 기록했단 말이에요.
1: 네. 하주석 선수는 기아가 영입한 이유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날도 공격에서는 1회 만루 상황에서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무엇보다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내야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비예요. 하주석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저희가 이제 삼성과 경기를 가기 전에
1: 네네.
0: 이 방송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삼성전 경기가 있다.
1: 네.
0: 주중 경기에.
1: 네.
0: 삼성이 막강하게 막 연승을 하면서 1등으로 1위로 올라갔잖아요.
1: 그렇죠,
0: 팀순위.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하필이면 이렇게 상승 무드가 탈 때 삼성을 왜 만나느냐 했는데 삼성을 우리가 그냥
1: 네.
0: 아주
1: 이닝 시리즈로
0: 2승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0: 3연전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
1: 네.
0: 말씀해 주시죠.
1: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첫 경기 패배 이후 바로 반등했다는 점인데요.
0: 네.
1: 삼성처럼 강팀을 상대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것은 선수들에게도 큰 자신감이 될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선발진이 버텨주고 타선이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투타 균형이 잘 맞았던 시리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삼성전은 경기를 잘 풀려나갔어요.
1: 네.
0: 첫 경기에서 그냥 몽땅 실점하고
1: 네.
0: 패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한다 삼성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들어가지고 결국 2승을 했습니다.
1: 네.
0: 자 NC하고 이제 또 시합을 하게 되는데 첫 경기에 왜 이렇게 첫 경기에 지는 거예요? 4대 10이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여기서 양현종 선수가 또 부진했단 말이에요.
1: 네, 이날 양현종 선수답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0: 네.
1: 1과 3분의 이닝 동안 피안타는 4개 볼넷 6개 80점 7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최악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트라이크보다 볼이 더 많을 정도로 제구가 많이 흔들렸고요. 경기 초반부터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0: 네네. 사실 양현종 선수를 이렇게 TV에서 보고 또 그동안의 선수 생활을 보면
1: 네네.
0: 남을 할 데가 없는 정말 착한 프로 야구 선수.
1: 맞죠.
0: 그렇죠. 제가 네네. 보기에는 맥주나 한 잔 마실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술도 안 먹을 것 같고, 뭐.
1: 자기 관리가 투철한지.
0: 예, 시간

0: 되면 집에 가서 11시 나 잘 시간 불 끄고 자는 사람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 착한
1: 네, 맞습니다.
0: 그런
1: 네.
0: 프로 야구 선수인 것 같은데 이 선수가 11년 만에 무려 1위에 말이죠. 네. 그렇게 맞고 이제 더그아웃에서 물러났는데 네. 좀 말씀해 주세요.
1: 양현종이 선발 등판 경기에서 2이닝도 채우지 못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이후에
0: 그러니까요.
1: 무려 11년 만입니다. 그동안 꾸준함이 상징적이었던 선수였는데 이날만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네.
1: 그만큼 보기 드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양현종 선수가 정말 팬들 보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성격에. 관중을 못 쳐다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네, 저도 그날 던지는 걸 봤는데 그 공을 던지고 뒤로 돌아가는 그 등판을 보니 처참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기아의 한국 선수 투수로서는 내가 앞서가는 선발 투수인데 그렇죠. 그래도 고참이고 자 이날 경기 초반에 이제 역시 투수가 맞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흔들렸단
1: 그렇죠.
0: 말이에요.
1: 네. 네. 2회였습니다. 선두타자 볼넷이 이어지면서 하주석 선수가 또 실책을 했죠. 번트 안타까지 겹치면서 무사 만루 2기를 맞았는데
0: 네.
1: 이후 미르너기 볼넷과 권희동에게 허용한 만루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책으로 시작된 흐름을 끊지 못했고
0: 네.
1: 결국 한 이닝에 승부가 기울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네. 아마 감독이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 경기에 들어가자면은 집중하자.
1: 네.
0: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1: 네네. 후문에 뭐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날씨.
0: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게 밖에 나가 보면 등이
1: 네네.
0: 햇볕에 등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 저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폭염이 되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하는데
1: 네.
0: 그런데 그 선수가 뛰어야지요.
1: 네.
0: 신경 써야지요. 받아야지요.
1: 아무래도 이제 뭐 연륜이 있는 친구고 올해 기아에서 물론 이제 올해 야구를 했지만 그만큼 이제 연륜이 있으니 체력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0: 네. 폭염 속에 열린 경기였는데
1: 네.
0: 날씨도 어떻게 영향 받았겠죠?
1: 그럼요.
0: 네.
1: 이날 창원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척 더운 날씨였다고 보고요. 이해에만 많은 공을 던지면서 체력 소모도 상당했을 겁니다.
0: 네.
1: 하지만 프로 선수에게 모두 같은 조건이거든요. 결국 이날은 날씨보다는 재구 난조와 경기 운영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 나는 나를 따라라. 나는 계속 홈런 친다. 세 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어요. 대단한 활약입니다. 네.
1: 김도영 선수 이날도 역시 김도영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이래 첫 타석에서 초구 실투를 놓치지 않았고 시즌 33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세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0: 네.
1: 최근 7경기에서 무려 6개의 홈런을 몰아칠 정도로 타격감이 절정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0: 네. 네.
1: 더 놀라운 점은 어깨가 지금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스윙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좀 대단한 것 같고요.
0: 네.
1: 이봉호 감독도 홈런 세레머니를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할 정도로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1: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의 타격감은 여전히 기아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네.
1: 이제 홈런 숫자보다는 이 컨디션을 시즌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김도영 33개,
1: 네네.
0: 그다음에 LG의 오스틴은 31개 두 개 차이.
1: 네네. 네. 두 개 차이.
0: 네네. 자 홈런을 치고 있지만은 이범우 감독은 김도영 앞에
1: 네네.
0: 1번하고 2번 타자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1: 네네.
0: 물론 이 선수도 신인 선수가 있는데도 나름대로 활약을 하지만
1: 네.
0: 홈런 때 한 점짜리 홈런이 많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네. 석 점짜리, 두 점짜리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1: 그렇죠.
0: 이 1, 2번 타자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1: 네, 맞습니다. 김도영이 홈런을 치고 있지만 대부분 주자가 없는 상황이 많았고요.
0: 네.
1: 타석에서 중심 타선의 힘을 더 살리려면 1, 2번 타순이 살아나가야
0: 네.
1: 앞 타자들이 출루하면서 김도영 카스트로 나성범이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지금보다 더 훨씬 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아 타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1: 네, 결국 해답은 연결입니다. 네, 박재현이 다시 출루 감각을 찾고 네. 이번 타순이 안정되면 김동영에게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0: 네.
1: 지금 기아는 중심 타선의 힘은 충분합니다. 앞에서 얼마나 밥상을 차려주느냐가
0: 네.
1: 후반기 득점력과 순위 경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감독님이 김도영을 좀 분석해 보자. 좀 더 자세히. 홈런왕 과연 될 수 있는가?
1: 네네.
0: 아니 지금 기세라면 홈런왕 될 것 같고 네. 또 거기에 이승엽 선배님이 기록한 56개의 홈런을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
1: 지금 6경기 7경기에 지금 6개의 홈런을 쳤거든요.
0: 그러니까
1: 아주 프로테리지로 보면 어마어마한 프로테리지인데
0: 네.
1: KBO 역대 단일 시즌 홈런은 아직도 이승엽 선수의 56홈런이 최고예요.
0: 네.
1: 그 뒤를 54호 홈런의 이승엽 선수 그리고 53홈런 심정수와 박병호 선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종 선수가 역대 홈런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데,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죠.
1: 네네.
0: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수치싸 한번 해보시죠.
1: 네. 네. 김도영 선수는 7월 31일 기준으로 팀이 치른 100경기에서
0: 네.
1: 33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금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남은 경기 44경기에서는 약 13개 홈런을 추가하게 되고요.
0: 그러니까 3게임 3.3이니까
1: 네네.
0: 3게임이나 4게임 사이에 홈런 하나씩 친다고 했을 때
1: 네네.
0: 44경기가 남아있으니까 13개 홈런을 칠 수 있다. 이게 네네. 수치상으로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럼 46개밖에 안 돼요.
1: 네네네.
0: 그러려면 56개의 이승엽 선배님의 기록을 깨려면 10개를 도쳐야 된단 말이에요. 10개를.
1: 그렇죠.
0: 그리고 11개를 쳐야 기록이 깨는 네네. 거고요. 네.
1: 자, 물론 46호 홈런도 대단한 기록인데
0: 그렇죠.
1: 하지만 KBO 역대 최다인 이승엽 선수의 홈런을 56호 홈런을 넘어서 새로운 기록인 57호 홈런을 달성하려면
0: 네.
1: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0: 그렇죠.
1: 남은 44경기에서 24개 홈런을 더 쳐야 하는데 계산해 보면 약 1.8경기마다 한 개씩 기록을 해야 가능한 페이스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경기에 네. 안에 무조건 하나씩 그렇죠. 쳐야 된다.
1: 네. 결국 쉬운 도전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네. 하지만 최근 7경기에서 6개 홈런으로 기록할 정도로 타격감이 절정인 만큼 어디까지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올 시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이 타자들이 타석에 나올 때 선발 투수가 누구냐, 그다음에 현재 나오 있는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투수의 구질, 그다음에 어떻게 볼을 던지고 커브는 어떻고 스피드는 어떻다, 머릿속에 그거 다 숙지하기도 힘들 텐데 그 기록 담당이 다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1: 지금 전반 제가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지금 선발 투수진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이걸 빈리 삼아서 김대웅 선수가 홈런을 몰아쳐서 57호 홈런을
0: 네.
1: 꼭 달성하기.
0: 그런데 이게 저는 뭐냐면 김대웅 선수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다음 볼은 무슨 볼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저 선수 지금 눈빛을 보면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1: 네.
0: 뭐 1구에 뭐 던졌고 2구에는 뭐 직구
1: 당연히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0: 3구째는 네. 분명히 이 선수가 뭘 던질 네네.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렇게 하죠.
1: 그럼요.
0: 알겠습니다. NC와의 2-3차전이 폭염으로 취소됐어요.
1: 네네.
0: 네네.
1: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경기였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창원 지역은 정상적인 야외 훈련도 어려울 정도로 폭염이 이어졌고요.
0: 네.
1: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이번 취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 네네.
1: 사상 최초입니다 이게.
0: 그러니까요. 네네. 비 오는 날 아니면은
1: 네네.
0: 경기를 취소할 리가 없는데
1: 폭염으로
0: 경기를 못 한다.
1: 맞습니다.
0: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날씨가 계속 매년 계속된다면 동구장 아니면 이제 야구 못하게 생겼어요. 동구장. 자, 기아 입장에서 취소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1: 아쉬움과 다행스러움이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0: 네.
1: 1차전 패배 분위기를 바꾸 바로 끊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양현종의 조기 강판 이후 투수진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어깨에 불편함을 안고 뛰고 있는 김도영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네.
0: 몇 분 남았죠? 1분 남았나요? 3분. 3분이면 지금 그 오선우 선수가 올라오죠. 1군으로. 그
1: 네네네.
0: 얘기로.
1: 네, 맞습니다. 네. 오선우 선수가 지금 그 가장 큰 이유 올라온 이유는 김호령 선수의 휴식을 위한 그렇죠. 준비라고 들었습니다.
0: 네네.
1: 김호령이 쉬면서 박재현이 중견수로 이동을 하고
0: 네.
1: 비는 코너 외야를 오선우 선수가 맡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최근 2군에서도 타격감이 좋아서 공격력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이번 콜업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펼쳐지는 이제 경기인데 이 주중에 아주 그냥 외나무다리에서 강팀을 만났어요. 지난번 삼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1: 네.
0: 우리는 왜 1위 팀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KT하고 붙어요. KT.
1: 만나게 되니까 만나는 거죠.
0: 그런데 자, 이제 1위 KT팀이 말이죠.
1: 네.
0: 최근에 5연승을 하면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단
1: 네네,
0: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KT는 투타의 균형이 좋은 팀인 만큼 네.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0: 네.
1: 기아는 NC전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홈에서 분위기를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0: 네.
1: 무엇보다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책임을 지고 김도영과 카스트로,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득점 기회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0: 네, 네, 네. 자, 이제 KT하고 3연전에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근데 이제 기아는 이틀 쉬고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오늘 쉬고
1: 네, 내일부터,
0: 3일 쉬고 네. 나간단 말이에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만큼 여유가 있는데 네, 네. 그런 여유 있는 투수진들의 그런 어떤 휴식.
1: 네, 네.
0: 야수들도 좀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 KT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LG와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1: 네, 네.
0: LG는 또 하얀 곡선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흐름상 그 LG는 지금 계속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0: 네.
1: 원정 3연전은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LG하고.
0: 그렇습니다.
1: 잠실은 한 점 싸움이 자주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0: 네.
1: 실책을 줄이고 불펜이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0: 네.
1: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0: 알겠습니다.
1: 기아가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위해서는 최소 이닝 시리즈를 목표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오늘 장시간 동안 김병철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날씨는 덥고 밝기는 먼데 아무튼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차가 꽉 막혀 있었는데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차가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차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은요, 피서를 다녀오는 분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며칠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많지는 않겠지만 강원도에서 서울로 휴가를 떠나는 차들도 있었을 거고요. 출장을 다녀오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경조사 때문에 이 길을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이유는 다르지만요, 같은 도로 위에 나란히 서 있었던 거입니다. 버스 밖으로 고개를 들어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산은 빼곡하게 푸르렀고요.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이 길을 가고 있을 텐데 저마다의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보다가 문득 일상의 삶도 시간도 저렇게 두둥실 흰 구름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지금은 창밖을 바라봤을 때 맑은 하늘이지만요, 어떤 땐 비가 올 수 있고 어떤 땐 흐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흐리거나 맑거나 그런 하늘을 지금처럼 같은 도로 위에서 서로 다른 상황의 사람들이 올려다보기도 하고 스쳐 지나기도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폰에 문자로 적고 있다가요, 고개를 들어 밖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느새 하늘에 회색빛 구름이 많아져 있더라고요. 조금 전보다 확실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뒤로 돌려 조금 전 버스가 지나온 반대쪽 하늘을 봤습니다. 뒤쪽 하늘은 아직 맑고 파랗더라고요. 고속버스가 달리면서 조금 전 파란 하늘을 지나 흐린 하늘이 있는 쪽으로 들어선 건지 아니면 파랬던 하늘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번 강원도 속초시에 출장을 다녀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속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가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처음 오랜만에 간 것도 아니고 거의 3주 연속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때 다른 주와 달리 유난히 차가 가다가 멈추고 멈춰 있다가 조금씩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이더라고요. 고속도로인데요. 생각해보니 지금 한창 휴가철의 절정인 겁니다. 절정이라는 말에 맞게 고속도로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정체된 고속도로 위에서요.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에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양 서울 간 고속도로였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 가장 뒷좌석, 25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좌석이 한 줄에 세 의자가 세 개씩 있죠. 두개 하나. 보통 우등이 그렇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끝에는 네 자리가 있는데 네 좌석 중에서 창가쪽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밀려서 고속버스 앞과 옆에 줄서 있는 차들을 보다가요. 야, 차들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하고 오는 길일까? 아니면 뭐 하러 가는 길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실은 부럽다는 마음에 시작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일하러 정말 딱 일만 하고 출장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그 여름에 일부러 찾아가는 푸른바다의 속초인데 바다 한번 못 보고 출장만 다녀오는 길인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다수의 차들은 휴가, 피서 다녀오는 길이겠구나. 저 많은 차들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러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 나처럼 일하고 오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곰곰이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는 걱정이나 아픈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겠구나. 경조사인 거죠. 축하할 일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행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지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뭔가에 걱정할 일이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을 가득 안고 가는 중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도 사연도 저마다 다 다른데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요. 같은 도로 위에서 나란히 멈췄다 갔다가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창밖 도로에 줄지어 가는 차들을 바라보다가요. 의자에 기대어 앉았는데 멀리 지나는 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산의 나무가요. 정말 빼곡하기도 하고 울창하기도 하고 푸르더라고요. 진녹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산 위에 보이는 하늘은 맑고 파랬고요. 그 풍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로 위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정을 안고 있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들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같은 산을 바라다보고 있겠구나. 저 푸른 산을 보고도 각자의 심정은 다르겠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짜증이 난 채로, 누군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파란 하늘에는요, 흰 구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의 삶도 시간도 저 구름처럼 그냥 두둥실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고요. 밀어내려고 해도 밀려나지 않고요. 그냥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을 때요. 비가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흐리거나 혹은 맑거나 그건 사실 그냥 그런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맑거나 흐리거나 그건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맑아져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늘 똑같은데 하늘의 모습 위에 맑았다 흐렸다가 계절이 변하고 그리고 날씨가 변하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같은 하늘인데 날씨의 변화일 뿐이기도 하고요. 그냥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고 오늘은 맑은 날인 겁니다.
물론 흐린 날은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맑은 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날씨도 마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책갈피의 가족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생각 잊어버리기 전에 폰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나씩 문자로 적고 있었습니다. 폰에 간단하게 적고 나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다시 봤는데요. 그새 한 제가 적었던 시간이 폰에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맑고 파랗던 하늘이 어느새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날이 흐려졌더라고요. 그 시간에 고개 숙이고 폰만 보고 있어서 몰랐는데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창밖을 보면서 의자에 기대니까 하늘이 뿌옇게 흐리게 구름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늘이 흐려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버스 뒤로 고개를 돌려서 버스가 조금 전에 지나온 하늘 그쪽 방향을 봤는데요. 그쪽 하늘은 아직 파랬습니다. 날이 갑자기 흐려졌다 싶었는데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니까 아직 파란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버스가 파란 하늘 부분을 지나고 흐린 하늘로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원래는 전체 하늘이 파랬는데 일부가 흐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루하루 마주하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해서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만 날씨가 흐려지는 것처럼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날이 흐리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지만요. 뒤돌아 먼 하늘을 보니까 맑은 하늘이고요. 더구나 제가 조금 전에 지나왔던 그 맑은 하늘입니다. 지금 올려다본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 있다면요. 고개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보다 보면 어딘가는 맑은 하늘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팔 블랑코, 썸머.

파울블랑코 썸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8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7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28회 방송 내용은요. 비가 그치고 난 오후,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 생긴 물웅덩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까만 아스팔트 위에 고인 물 이야기였어요. 그 물 속에 파란 하늘과 구름, 초록나무와 건물의 윤곽이 반영으로 담겨 있었는데요. 실제 하늘보다 오히려 더 맑고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니까 그 반영 속에 제 모습도 함께 비쳤습니다.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얼굴도 같이 흔들리고 다시 잔잔해지면 제 자리를 찾더라고요. 평소엔 거울을 봐도요. 시선은 거울을 향하고 있지만 보통 아침에 거울을 더 많이 보죠.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저를 제대로 마주할 일이 드문데요. 이 날은요. 물웅덩이 속 흐릿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물의 반영으로 보이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거울처럼 선명하지도 않고 물에 흐릿하게 보이다 보니까요. 오히려 평소에 거울 보는 것보다 천천히 자세하게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입고 나온 옷, 그 위로 비쳐 보이는 하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얕은 웅덩이 안에도 하늘 전체가 담기고요. 실제로 올려다본 하늘은 변함이 없는데 땅에 고인 물이 물결에 따라 바람결에 따라 풍경과 세상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처럼 일상에서 여러 상황에 따라 흔들렸던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닥에 비친 세상을 바라본 시간, 그건 반영을 본다기보다요. 지금의 일상을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주 127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머나! 저도 물에 비친 반영사진 좋아하거든요. 방송 듣다가 반가웠어요. 히읗! 칸도님이 가끔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칸도님의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기억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반영사진 정말 예뻤어요. 반영사진도 보고 고구마 사진도 보고 캐리커처 사진도 보고 좋았습니다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물에 비친 반영사진이요. 네, 루시님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에 비친 반영사진도 좋아하고요. 그림자 사진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지난주에요. 라디오 책갈피 보이는 라디오에 반영사진 올리려고 예전에 한동안 틈틈이 찍었던 반영사진들 중심으로 쭉 보는데요. 그림자 사진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림자로 제 모습 형태가 보인 사진도 많고요.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무나 나뭇잎 그림자 사진도 많고요. 그런 걸 제가 좋아하나 봅니다. 제가 뭔가에 비친 그런 느낌들, 풍경이나 사물이 뭐 반영일 수도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고 그런 비춰진 모습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날 방송 주제와 관련한 사진이 있으면 가끔 보이는 라디오에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방송이면서도 브이로그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사진도 찍고 평범한 일상에서 오늘처럼 생각난 보았던 그런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서 아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남자는 역시 핑크죠. 핑크 너무 잘 어울려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업로드도 좋아요. 글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많이들 그런 말씀하시죠. 남자는 핑크입니다. 분홍분홍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핑크색, 분홍색 옷이 한두 벌은 꼭 있더라고요.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 계절이 지나기 전에 몇 번은 꼭 입고요. 그 계절을 지나갑니다. 뭔가 진한 핑크보다는요.
연한 분홍색, 연한 핑크, 파스텔 톤의 핑크가 저는 좋더라고요.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 방송 빠른 업로드 좋다고 하셨는데요. 지난주는 책갈피 라디오 생방송하고 그날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튜브에 공유됐습니다. 되도록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늦어질 때가 종종 있네요. 저도 좀 더 빨리 너튜브에 공유돼서 청취자분들과 만났으면 하는 마음들 갖고 있어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한 여름만 아니면 비가 오고 맑게 갯날을 좋아합니다. 미세먼지도 빗물에 쓸려가 하늘도 시야도 맑은 느낌이네요. 그때 보이는 바닥에 고인 물의 반영도 예쁘죠. 그런데 점점점점점점점 요즘은 너무 덥고 습도가 높아서 비는 이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소나무님의 글을 보면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면 미세먼지도 없고 시야가 보통은 넓어지잖아요. 건물도 잘 보이고요. 멀리 보이는 산도 더 맑게 푸르게 잘 보입니다. 그걸 근데 일상에서는 깜빡하고 잊고 있을 때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바쁘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 비가 와서 그런지 네, 시야가 넓어졌구나, 미세먼지가 없구나, 맑아졌구나, 그걸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보이는 바닥에 고인 물의 반영도, 비가 온 후에 맑은 그 반영도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처럼 요즘은 비가 오고 나면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아, 습하다, 무덥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8월이 시작이 됐고요. 한참 지금 더울 때지만 그 말은 이제 이 무더위도 지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6월, 7월 정도라면 점점 더워질 날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점점점 가을이 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만 힘내시게요. 이어서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반영에 자주 머무릅니다. 또 하나의 같은 세상, 똑같다라는 느낌보다 닮았다라는 마음으로 보고픈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마음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고 결이 닮아가는 것들에 빠져드는 요즘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물에 비친 반영이 똑같다는 느낌보다는 닮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반영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이긴 한데요. 다른 사람 아니고 반영이니까 저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내 모습을 정말 똑같이 거울처럼 비추고 있느냐? 물론 거울도 좌우가 바뀌어서 보여요. 비추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바닥에 물이 고인 그런 반영 같은 경우에는요.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반영에 비친 내 모습이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바닥 물에 비친 내 모습은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 물을 밟기라도 하면 물에 파동이 생기면서 내 모습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면 또 그 물결에 내 모습이 물결 따라 출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요. 물에 비친 반영이 세상의 풍경을 담고 있다는 말도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을 누가 밟고 가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물결 칠 때는요. 반영에 담긴 내 모습이나 세상의 풍경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인이 볼 때 내가 흔들려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물리적인 흔들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닥에 고인 물에 내가 보이는 그 반영이 바람이 불거나 바닥에 고인 물이죠.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누가 밟고 가면 물결이 출렁이니까 그 반영의 모습, 내 모습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왜곡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늘 그대로였는데 이렇게 외부 상황에 따라서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다시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리사 롭 스테이.

리사롭 스테이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7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보이는 라디오의 반영사진이 너무 예뻐요. 감성 듬뿍입니다. 다음에 저도 비가 오고 나면 반영사진 찍어봐야겠어요. 스마일 이모티콘. 사진 찍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보고 셀카 안 찍은 척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텐데요. 좋아하는 풍경이나 좋아하는 사진 스타일이 있을 텐데요. 저는 반영이나 그림자 같은 뭔가 빛과 그림자, 비침이 있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처음에 사진 찍고 할 때는 뭔가 펜시 같은 예쁜 물품들 찍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도 찍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좀 다큐 느낌의 사진,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다 찍으시니까 굳이 카메라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걷다가 틈틈이 사진도 찍고 틈틈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책갈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바닥에 물이 고여있으면요.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첨벙거리며 걸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네요. 하면서 히읗히읗히읗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청취자분들이 개구쟁이라는 의견들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습관 같은 거, 비슷한 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는 아니고요. 비는 어렸을 때는 천멍거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막 물 고여있는데 가서요. 근데 지금은 비가 와서 생긴 물 웅덩이는 신발이나 옷이 젖을까 봐 오히려 빙 돌아갑니다. 이번처럼 반영사진을 찍거나 하지 않을 때는요. 대신 저는 어떤 게 있냐면요. 비는 아닌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요. 바닥에 눈이 소복하게 정말 두텁게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눈이 다져지죠. 아니면 위험하니까 눈을 치우기도 하죠. 치우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눈을 계속 밟고 다니니까 다져진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 곳이 아닌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아서 눈이 여전히 수북하게 뭐 어떤 때는 10cm 정도 눈이 많이 올 때는요. 쌓여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곳을 걸으면서 발자국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이나 뒤 돌아봐서 남아있는 발자국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는 것도 좋아해요. 요즘 강원도 속초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정말 시간을 짬내서 속초 해변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모래사장 이제 해변가 가서 제가 신발을 벗어서 들고 맨발로 걷다 보니까 그 발자국 모양이 모래사장에 쭉 나더라고요. 그 발자국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까만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물 웅덩이에 비친 파랗고 맑은 하늘, 그리고 회색빛 도시와 파란 하늘이 대비되면서 여러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쁜 회색빛 일상에서도 고개 들어보면 파란 하늘이 있었던 겁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도시의 답답함을 표현할 때 네모난 도시, 회색빛 도시, 잿빛 도시라는 표현을 하곤 하죠. 네. 그래서요, 그 까만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물에 그 물 웅덩이에 비친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까만 아스팔트도 어떻게 보면 회색빛 도시와 같이 우리가 뭔가 답답한 도시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그 안에 물이 고인 부분에 파랗고 파란 하늘, 맑은 하늘, 흰 구름이 있었으니까 더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굳이 그 물 웅덩이를 안 봤다고 해도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면 그 맑은 하늘과 오늘 방송 시작했을 때 고속버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이 너무 막히니까 문득 그 밀려있는 차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파란 하늘과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날도 분명히 하늘에 있었을 텐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다가 바닥을 보면서 그 안에 파란 하늘을 보고 아 오늘 날이 맑구나 라고 눈치챈 겁니다. 아마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건 마음이나 바람이 맑게 개인 하늘처럼
기분도 마음도 맑았으면 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진을 보니까요. 고구마 잘 키우셨네요.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서겠죠? 아스팔트 고인물에 꽂힌 그 순간이 아름다운 순간, 웅덩이 멋진 작품에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에어컨 빵빵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벽 전면이 통거울이 있어서요. 매일 제 모습을 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깔맞춤 운동복에 만져, 나르시즘. 큐큐. 10년 전에는 비둘기였는데요. 몸무게가 5kg가 빠져서 요샌 쇠백로처럼 뼈와 가죽만 남아서요. 이러다 훅 신선이 될까 걱정도 됩니다. 신청곡으로 악동뮤지션의 멸종위기 사랑 놓고 갑니다 하시면서 하트 쭉 남겨주셨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고구마요. 이제는 자라는 게 정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물이 올랐어요. 고구마를 이제 두 달여, 한두달 보름 됐겠네요. 이제 고구마를 유리컵에 담고 물을 담고 수경 재배로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고 거의 한 3주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구마의 뿌리가 나오고 새순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책갈피 전자FM 너튜브로 사진을 한 번씩 보여드렸죠. 그리고 지난주는 드디어 그렇게 제가 원했던 고구마의 줄기를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건 옆으로 이제 넝쿨처럼 기울어지기 시작한 순간 사진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책갈피 보이는 날 위해서 보여드렸을 때보다요. 이제는 훨씬 더 많이 자랐습니다. 얘가 하루하루 쑥쑥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물 안에서 수경 재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고구마를 물에 담궈놔도 굳이 심지 않아도 화분에 흙에 얘가 고구마 자체적으로 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분으로 자라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물에 있는 양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래서 물에 그 액체로 된 저희 마트 같은 데 가면 파는 액비라고 하는 액체 비료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넣어주기도 했는데 잎이 며칠 전부터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어제는 두 고구마를 두 화분에 양분이 가득한 흙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둘다 이제 넝쿨처럼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이 사진도 다음에 좀더 자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했는데요. 여름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그렇다고 과식은 금물입니다. 영양분이 가득한 음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실 때 통거울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통거울이 있으면 아침에 이제 욕실에서 이렇게 보는 거 외에도 나를 자세히 보고 더구나 운동하면서 계속 바라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칸도 DJ님은 감성이 풍부하세요. 방송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데요. 감성적인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매번 수필 느낌이 나는 방송이에요. 소나기 내린 후 아스팔트 물에 비친 파란 하늘을 상상합니다. 다음에는 저도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요즘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저는 일상에서 받거나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생각하는 것들을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방송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그 다음 주에 오늘처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책갈피 방송이 수필 같은 일상의 방송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러한 원고 글들이 모이면 수필지처럼 책으로 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경희님도 다음에는 꼭 비가 오고 나면 바닥 웅덩이에 비친 하늘 한번 말씀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요. 밤이 되면 거기 주변 아파트 불빛 반영이 예쁘게 비칩니다요.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와요. 지금처럼 덥지 않은 봄과 가을엔 가끔 저수지 주변을 걷곤 하는데요. 물에 비친 반영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걸으면 힐링해요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수지나 호수에 비친 풍경이요. 아, 멋지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도
작은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저수지가 있는데요. 잘 가꿔져 있거든요. 공원처럼. 반영이 정말 멋집니다. 특히 야경을 담은 반영이 멋진데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가운데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밤에 보면 그 아파트의 불빛들, 그리고 가게에 네온사인 같은 것들이 반영으로 비치거든요. 아, 멋집니다. 그 공원처럼 잘 해놔서 그 저수지 주변으로 걷기 운동하는 분들도 많은데, 밤에 보면 걷다가 야경 찍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책갈피 보이는 날 이후에 저수지에 담긴 아파트 반영 사진 올릴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마침 찍어놓은 사진에 있는데, 한참을 찾아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비온후물 웅덩이가 있으면 물이 튈까봐 빙 돌아가거든요. 감성장이 칸돈님,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물 웅덩이가 있으면요. 물이 튀어서 신발이 젖거나 옷에 얼룩이 생길까봐 조심조심 합니다. 그 주변 가까이 안 가고 돌아가요. 이번에는 바닥에 반영을 폰으로 찍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간 거고요. 하지만 이날도 튈까봐 조심조심했습니다. 저는 걸어 다닐 때가 많다 보니까요. 차가 없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통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요. 이때 잘못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물 웅덩이를 쿵 하고 지나가면 물이 막 튑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늘 조심조심 다니고 있는데, 비올 때는요, 운전하신 분들도 물이 튀지 않게 천천히 서행 부탁드려요. 이어서 상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물에 비친 반영에서 나를 본다. 철학적이십니다. 내 자신을 만나다.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제 자신을 언제 제대로 만났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쪽으로 딴 생각을 하니까 실은 드라이만 대충 하고 있을 뿐이지 꼼꼼히 저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처럼 그 반영을 보면서 내가 흐리게 보니까 천천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간 말씀처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물 고인 웅덩이, 그 속에 담긴 걸 들여다보는 것, 저도 참 좋아합니다. 거꾸로 자라는 것들이 가득한 웅덩이, 가끔씩 머물러 노는 곳이죠. 매우 감성적인 이칸도 쌤이시네요. 키읔. 비 오는 날 가로등 근처에 생긴 물 웅덩이, 그 속으로 달려드는 빗방울들도 한번 만나보시길. 저는 거기서 가끔 황금빛 치어때를 보기도 하거든요. 키읔키읔. 아주 얕은 물 웅덩이들도 다 저마다의 깊이를 갖더라고요. 그러다 디디면 키읔키읔키읔 그 얕음에 인해 황당해서 웃게 되죠. 사실 속 없는 것들인데 말이죠. 속을 감추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곧 사라져갈 것들이기에 마음이 더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웅덩이도 그 중에 하나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어요. 워라벨 튜브님 글에 해월리 은하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가로등 아래 웅덩이 황금빛 치어들, 멋진 표현입니다. 신비한 동화나라 여행을 하는 듯합니다. 내가 본 도시 물 웅덩이에는 모기 장구벌레? 장구벌레가 있을지도 낭만이 사라진 현실을 그대로 그대로 말하는 삭막함 하면서 유유 해주셨네요. 네, 워라벨 튜브님 올려주신 글 마지막 부분에 곧 사라져갈 것들이기에 마음이 더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웅덩이가 그렇죠. 비가 막 오고 났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어서 반영도 생기고 세상의 풍경을 담긴 하지만 그건 빠르게 증발을 하면 없어지게 되죠. 그 비쳤던 맑은 하늘, 위를 보면 있는 하늘은 그대로겠지만 바닥에 있는 그 순간들, 나를 비춰줄 수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곧 사라져 갈 것들이기에 마음이 더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튜브님 글 중에서요. 가끔 황금빛 치어들을 보기도 한다고 해서요. 처음엔 이 말이 어떤 걸 뜻할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건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밤에 바닥에 고인 물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면요. 반영으로 노란 가로등이 비치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고인 물을 밝기라도 하면 물에 파동이 생기는데요. 그럼 물에 비쳤던 가로등, 그 불빛이 물결이 생기면서 가로등이 보이거나 물이 흩어지면서 그 모양이 마치 황금빛 치어때처럼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물결이 움직이니까 황금빛 치어때가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는 느낌도 있겠다. 그렇게 가로등 불빛이 흩어지면서 마치 치어때처럼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브님이 생각한 것과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황금빛 치어때를 볼 정도면요, 물 웅덩이 앞에서 잠시라도 길을 가다가 멈춰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물에 비친 가로등을 그것도 늦은 밤에 본다는 거참 감성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튜브님 글을 보니까요. 저도 비온후 바닥에 고인 물 웅덩이에 비친 가로등, 노란색 가로등이나 아니면 그런 네온사인 풍경등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치고 난 밤에는요. 꼭 물이 고인 물 웅덩이가 아니더라도요. 까만 아스팔트 길이 촉촉하게 젖어서 아스팔트 전체가 다 젖어 있겠죠. 그러면 네온사인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차의 불빛, 건물의 불빛들이 바닥 전체에 흐르듯이 비치거든요. 그 느낌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사진들도 많이 찍었던 기억입니다. 물 웅덩이도 저마다 깊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더 얕다는 부분도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하수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모기 장구벌레요. 글을 읽다가 웃었습니다. 한참요. 공감도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처럼 모기가 많은 여름에는요. 비온 후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바로 증발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늘진 곳들, 많이 고였던 곳들은 증발되지 않고 오래 고여 있거든요. 이런 곳이라고 하면 모기 장구벌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덥고 비가 많이 오면 보통 시에서 지자체에서 소독도 많이 하죠. 소독차가 다니면서요.

이어서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날이 무척 더워요. 일부 지방은 40도에 육박하고요. 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글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엊그제의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이 한창 가장 더운 때이기도 하고요. 휴가철이기도 해서요. 원래는 지금 정도면 해마다 전국 부산이나 강릉 뭐 그런 유명한 해수욕장이 말 그대로 인산 이내에 사람이 엄청 많을 때일 텐데요. 날이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뭐 거의 반절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덥다 덥다 하면요. 더 더우니까 이제 곧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정이니까 내려갈만 남았다. 이제 조금씩 가을에 찬바람도 불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요. 이어서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유튜브로 라디오 책갈피를 시청하고 있어요. 이번 회엔 까만 아스팔트 위에 물 웅덩이에 비친 하늘과 주변 경치가 쏙 들어와 담긴 것 같네요. 사진을 띄워주시니 생생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 풍경보다 반영의 사진이 더 감동을 줍니다. 어릴 때 장마철에요. 학교에 가면서 보았던 시골길 물 웅덩이도 생각났어요. 이칸도님이 거울을 보면서 하루 일정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좀 창피스러웠던 거울 속에 내 모습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장 최고 결정권자 상사에게 결제 받으려고 대기하는데요. 상사분이 중요한 손님과 대화가 늦어지면서 한참 후 결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결제를 다 받고 아래층에 있는 제 자리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까요. 입가에 뭔가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으로 결제를 받으러 갔다니. 다행히 상사님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어쩌면 들어갈 때 제 모습을 보시고 얼굴을 피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날 결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요. 옆 동료가 초콜릿이 입혀진 파이를 줘서 먹었거든요. 결제 받을 때 입에 묻은 것을 모른 채 갔고 나중에야 거울에 비친 입가에 초콜릿 부스러기가 묻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칸도님이 들려주시는 라디오 책갈피가 청취자에게 많은 추억을 끌어당겨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올려주신 글을 읽으면서 상상됐는데요. 입가에 초코 부스러기가 묻은 채로 결제 받으신 거잖아요. 쑥스럽기도 하고 저도 생각해보면요. 제 경우라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요. 지금은 이렇게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네요. 그리고 결제 받았다는 그 상사분요. 어쩌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민망해서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원래 평소에도 보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묻은 거 나는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물의 반영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물결에 따라 흔들려 보이는 모습을 보고요. 일상에서의 여러 상황에 따라 흔들렸던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는 진행자님이 말씀이요. 아, 그러네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 흔들렸던 모습은 반영일 뿐 나의 모습은 아니었구나. 나를 더욱 나답게 하자라는 깨달음과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저도 물의 반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에 비친 반영을 보면 사진으로 담곤 하는데요. 낮의 모습도 밤의 야경, 반영도 참 좋아합니다. 우연히 소금 사막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 한 곳인 이유이기도 해요. 반영은 데칼 코마니처럼 보이지만요. 비친 곳마다의 특성에 따라 조금은 다른 그 모습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반영은 반영만 볼 때보다는요. 원래의 모습과 반영을 함께 볼 때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의 나의 모습과 원래의 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더 소중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거실 커튼을 열 때마다요. 열기 바로 전 오늘은 어떤 모습의 하늘과 산과 나무들의 모습일까? 설레는 몇 초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 때마다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들에 맑고 화창한 모습에도 어둡고 회색빛 모습에도 늘 감탄하곤 해요.
그리고 거실 높이의 친구 나무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10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요, 옆 건물 벽에 가려져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아서 그런지요, 이 풍경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동안 제게는 여행을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 안에서 햇님, 달님, 별님을 보는 것이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요, 집에서 해와 달이 뜨고 이동하고 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고 매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께 상쾌한 매일에 함께 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여러 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반영만 사진을 찍거나 볼 때도 멋지지만 그 반영이 됐던 풍경이나 내 모습이 함께 담겨 있을 때가 저도 더 이렇게 함께 보이면서 좋더라고요. 우연히 소금 사막요.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정말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거기에 반영 사진이 참 멋지잖아요. 벌써 한 30년 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제 평생 갈 수 있으려나? 30년 전에는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언젠간 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갈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가 들수록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라는 게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 함께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초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에 가득 차 있는 차들을 보면서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나눴네요.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앞에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신청해 주신 이찬혁, 악뮤죠. 악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월 5일 수요일. 8월달 첫 수요일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8월달이 이렇게 가까이 왔고요. 아, 8월달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는 놀자 출발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You always be my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ue, bl

0: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으로 오늘은 놀자 문 열었습니다. 지금 뭐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들겠지만 새로운 8월부터 저희 오늘은 놀자에서 재밌게 같이 저희랑 놀아주실 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대 대학로 상인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국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기 저 그래도 이 발음이나 이런 건 예전하고 똑같으시네요.
1: 아이고 그러군요. 뭐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0: 지금 상인회 고문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1: 네.
0: 그거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전직이시잖아.
1: 네.
0: 이제 며칠 됐죠? 오늘이 8월 5일이지만은 이제 녹음하는 날짜 네. 기준으로 했을 때면
1: 한 달 됐습니다. 29일 됐습니다.
0: 29일. 네, 백수 네. 생활 어떠세요?
1: 아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0: 예.
1: 바쁘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0: 그게 맞을 거예요. 또 뭐 그동안 했던 분들 인사도 다녀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바쁘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과정에서도 저희 또 오늘 자리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아픔을 대신해서
1: 맞습니다.
0: 예.
1: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거든요. 소상공인들에게. 그래서 저는 전주시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가 모두 한 10곳이고요.
0: 예.
1: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약 40여 군데가 됩니다. 이 곳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전주 시민들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0: 예.
1: 서로 대책도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런 기회가 돼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흥겨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거북이 빙고.

0: 빙고, 거북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거북이의 그 터틀맨이 지금 공인이 됐지만 전주에서 태어난 거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역시 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해서 여기 태어난 거 뭐. 근데 본인은 아마 전진다는 계획이 별로 없을 거예요. 태어나기만 했지.
1: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0: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주시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궁금한데 어떤 시장부터 해주실까?
1: 전주의 대표 시장, 예. 남부 시장을 먼저 예.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부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성되기 시작한 게 약 14세기, 15세기라고 해요. 예. 조선 시대 때 네 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남문 밖에 처음에 장이 섰다고 해서 남문장 이렇게 명칭이 돼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도에 처음으로 전기 공설시장으로 확장이 되었고요. 36년도에 남부시장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고 시장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때 남부시장은 남부시장을 들리지 않고는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0: 그렇죠. 포목집이 유명했죠.
1: 네네,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었던 시장이라고 합니다.
0: 그게 1900,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남문장이라는 게 네. 이제 풍남문이라는 곳 네. 밖에 있었으니까 네, 전주 성에 들어오는 주성 입구에 이제 있던 장이었다가 그 처음으로 이제 현대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정비되고 했던 장이 된 것이 1905년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기억력이. 이 정도는
1: 괜찮아요. 좋아요.
0: 남부시장이 원래 이제 제 기호로도 그 새벽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포목집이라든지 이불집도 많았었던 것 같고, 가전제품도 거기서 다 팔고 다 했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1: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남부시장 옆에 싸전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싸전다리를 중심으로 한 쌀 거래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의 쌀 거래 가격이 네. 남부시장 거래 가격이 정해졌다는 식으로 그 정도로 유명했었다고 하고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이 매번 섰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부시장은 총 약 8,500평에서 9,000평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점포수가 약 800여 개의 점포와 예, 1,200여 명의 상인들이 종사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들에 밀리다 보니까
0: 예,
1: 빈
0: 그렇죠.
1: 점포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어서 어떠한 시장들은 정말 생존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0: 전주도 사실 뭐 4대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남부시장이 있고 북부시장이 있었고 서문시장이 있고 그리고 뭐 동문시장도 동부시장, 있었고 네네. 중앙시장도 있고 모레나 네, 이렇게 큰 시장이 있었던 건데 지금 보면은 살아놓은 게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참
1: 맞습니다.
0: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이제 저 남부시장 그 역사도 쭉 이야기하시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래서 남부시장에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2012년도에 2층에 청년몰을
0: 네,
1: 처음으로
0: 맞아요.
1: 육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 30여 개의 점포에 청년들이 입점하여 새롭게 사회생활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걸 역시 한동안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과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규모도 축소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년 상인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 현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 원해 조합장 원해 조합
0: 예,
1: 그
0: 예.
1: 터에 1층에 모의장이라는 공간과 2층에 작당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그것이 2층 청년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서로 문화 청년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한옥마을을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들이 한 번은 더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청년몰이 한때는 좀 했다가 다시 이제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이런 노래를 가지고 오셨네요. 노래를 제가 이제 신청곡을 좀 주시라 했더니 다섯 곡을 했는데 좀 희망찬 노래 두 곡 지금 분위기에 어울리게
1: 네.
0: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김광석의 일어나 두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 또 김광석 일어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청년물이 옥상에 있으니까 옥상 달빛 수고했어. 정말 다시 일어나라고. 아, 노래 선곡을 너무 잘 맞춰서 잘해 보셨네요.
1: 고민 많이 했습니다.
0: 고민한 티가 너무 납니다. 저 지금 이제 청년몰에는 저도 옛날에 좀 자취하면 마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밥집도 있잖아요. 그 밥집 때문에도 잘 되고 그랬는데, 그 보면 이제 청년몰이 어느 순간에 좀안 되는 것 중에 좀 되는 집들이 밖으로 그냥 자기들이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좀안된 것도 있고, 너무나 좀 형식적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뒤로 뭔가 이제 받침이 없었으니까 무너졌겠지만, 이제 새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 뭐, 그걸 뭐 모의장이라고 하고, 뭐또 작당?
1: 네,
0: 아직
1: 맞습니다.
0: 저는 이제 모의장하고 작당이라는 걸안 가봤는데, 모의장이라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에 좀 모르시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남부시장에 들어와 있는 청년물들이 좀 쇠퇴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남부시장 옆에는 옛 원예 공판장이 있습니다. 약 1층, 2층 규모인데요. 한 1,5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450평 정도 바닥 평수가 그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공동 판매장인 모의장을 현대화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 모의장은 단순하게 뭐 특산물 판매장을 넘어서 전국 각지의 우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모다장, 그다음에 식음료 판매, 그다음에 여행자 휴식을 지원하는 만나장, 그리고 브랜드 팝업 전시가 연출되고 있는 업장, 문화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놀장 등이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현재 전주를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전주만의 콘센트를 발굴해가지고 공연 예술들을 보여주고 있고 관광객들을 유치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2층, 그곳 2층에 문화 공판장 작당이라는 곳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전시실, 문화 교육장, 공유 공간, 야외 정원 등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선 해마다 지금 전주 책회, 그리고 기록물 페어 등 다양한 문화 행사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볼거리든 뭐 이렇게 즐길거리가 있고, 2층은 이제 전시, 그다음에 뭐그 청년들이나 뭐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모의장에서 공연 뭐 종후회 많았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언제 한번 때 되면 가야겠다 했다는데 발길이 닿지 않는데 그죠?
1: 거의 매주 행사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주 저렴한 금액에 그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수분들, 그다음에 영화 연극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거기는 완전 열린 공간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펼쳐지는 야시장과 같이 콜라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는 아주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 지금 이제 남부시장 모의장 작당 그렇게 하지만은 제일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교통 문제. 근데
1: 맞습니다.
0: 그런 부분을 주차는 물론 이제 모의장이나 그 야식 가능을 하면은 뭐 차를 놓고 가신 분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이제 그 주차 문제하고 복잡한 문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좀 시에서 잘 해주실까요?
1: 지금 현재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주차장이 두 곳과 천변 주차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관광지를 가도 다들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남부시장이 좀더그 대중교통 이용함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좀더 확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덜 하게끔 그런 식으로 버스 시간이랄지 정류장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저기 저 빨간색 그 전주역에서 한옥마을로 가는 그 버스
1: 네네.
0: 그게 뭐 남부시장 연계를 하고 근데 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버스를 타도 제 시간에 안 오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1: 아닙니다. 그 버스 시간 같은 경우에도
0: 할까요? 네.
1: 지금 전주에서는 획기적인 대중교통의 그 혁신이라고 할수 있는 BRT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BRT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그 BRT 산업이 확충이 좀 되면 버스 운송 시간이랄지 그 노선들이 새롭게 정리가 한번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 순환버스, 마을 버스들이 새롭게 좀 증차되고 노선이 아마 새롭게 개편이 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남부시장을 찾아오게 되는 지역 주민분들이 좀더 편하고 빠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0: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죠.
1: 그래야겠죠?
0: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신청하셨네요. 아,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였습니다. 이제 그 남부시장 이제 새롭게 움직이는 거쭉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그 크게 작용하는 이벤트성이 있어야 그래도, 흔히 말은 솔직히 저희가 이제 돈이
1: 맞아요.
0: 들어오는데, 즐거운 소식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그동안 남부시장은 그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해왔다가, 한동안은 사업 선정이 안 됐었어요.
0: 예,
1: 왜냐면 다
0: 그랬어요.
1: 했거든.
0: 아, 맞죠.
1: 아, 그랬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년 시장 육성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은 모두 6개월 정도 했고요. 남부시장 상윤회, 전주시, 전라북도, 그다음에
0: 예.
1: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네개 기관 분들이 6개월간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두곳 선정을 하는데 남부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년 동안에 약 4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앞으로 남부시장이 저희가 지금 36년도에 처음 남부시장이라는 명칭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90년 됐거든요. 90년 됐기 때문에 이게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기대는 못했었다 그래요. 워낙 다른 곳이
0: 그쵸, 많죠. 뭐 서울도 있고
1: 많기
0: 부산도
1: 때문에
0: 있고 뭐 타고
1: 경쟁 업체가
0: 막
1: 많았기 때문에 정말 큰 기대 못 하고 있었는데 네개 기관이 어느 지역에서 하지 못했었던 기관과 협업 이러한 것들이 크게 가점으로 작용을 해서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이런 건좀 박수 치면서 우리가 환영할 얘기인
1: 아주
0: 거죠.
1: 큰일이죠.
0: 그죠?
1: 아주 큰일이에요.
0: 그러면 지금 100년, 일단 이제 남부시장이 마중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전주에 이제 그래도 나머지 시장들도 있잖아요. 혹시 이제 뭐 연결돼서 그할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그 사람들도 따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1: 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남부시장을 롤모델로 삼아서 중앙시장, 동부시장, 그리고 서부시장 등 모래내 시장 이런 대표적인 전주의 시장들이 서로 지금과 같이 사실 모두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0: 그쵸.
1: 특화된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과 독창적인 사업 수단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0: 맞아요.
1: 예,
0: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전주는 계속 맥주만 축제해. 그거 좀안 했습니다.
1: 네. 사실 맥주 같은 경우에도 수제 맥주를 중심으로 한 축제도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0: 군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1: 안타깝게도 전주에서도 사실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요. 모래내 시장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0: 에,
1: 근데
0: 그랬나요?
1: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예산이 좀 투입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기반을 좀 잡을 때까지는 예산이 좀 투입이 돼줘야
0: 그쵸.
1: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좀 포기를 하게 됐고요. 지금 중앙시장에서는 막걸리 축제를 사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삼천동 막걸리 축제가 재작년부터 해서 크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중앙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막걸리 축제는. 그
0: 그렇군요.
1: 예, 시장 전통시장에서. 그래서 그러한 축제들을 좀 접목해서 그 시장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뭐, 근데 좀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의 뭐 워낙 이제 아이디어도 많고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가만히 보면은 너무 하나가 잘 되면 너무 획일적으로 하고 너무 먹거리 위주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볼거리가 좀 별로 없는 게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 문제들은 뭐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이 잘하실 거고 우리 또 옆에서 많이 어드바이스 해주실 거라
1: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0: 생각. 제가요?
1: 네,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0: 예, 제가 저기, 이런 고백 좋습니다. 자, 곽진원의. 노래를 너무 쓰여 만나자. 일종의 고백 들으면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곽진원 일종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지금 남부시장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에 이제 볼거리도 있고 뭐 계속 이제 주지만 시장의 주 인물은 사실은 이제 사고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근데 거기서 일단은 돈이 돌아야 한다는 건데. 그 돈을 도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이 했던 것이 판매였을 건데, 지금 판매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저 도깨비 시장, 거기는 뭐 갑자기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1: 네.
0: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시장의 활성화 반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판매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또 아이디어나 어떤 방향이 좋은지,
1: 남부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이 세 개가 있었던 거죠?
0: 네, 맞아요.
1: 새벽시장,
0: 맞아요.
1: 남부시장,
0: 야시장.
1: 야시장, 세
0: 예.
1: 개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곳인데요. 새벽시장은 현재는 도깨비 시장이라고 명칭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0: 예.
1: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 2시, 3시에 장을 열어서 해 뜨는 시간, 7시, 8시면 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깨비 시장, 도깨비불 같다 해서 도깨비 시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도깨비 시장 상인분들은 사실 다 노점이시잖아요.
0: 그쵸.
1: 노점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날 장사만 하고 가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0: 그쵸.
1: 그러다 보니 판매되는 야채나 생선류 같은 경우에 신선도 문제도 좀 있었고,
0: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1: 네,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편함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도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깨비 시장 역시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랄지 이러한 것도 취득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좀더 편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락하게 자리를 좀 마련을 해줬고요. 과거에 안전사고가 몇번 있었습니다.
0: 그쵸,
1: 예,
0: 거기가,
1: 그
0: 예.
1: 다리 교각 부분이나 도로가에서 도로가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완산구청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함으로써 많이 사라져서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성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생에 대해서
0: 그쵸. 그게 제일 큰
1: 상인회
0: 거죠.
1: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 전주시청과 구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0: 그렇겠죠.
1: 계속 지도하고 계도하고 막 과태료 부과한다고 겁도 좀 주고 그러면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럼 저기죠. 그런 문제에서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카드가 되나요?
1: 일부는 되는 곳도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그런 것좀 어떻게 좀 했으면 투명성 개선을 그래서.
1: 아,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 사업 중에 공모사업들 중에 그 이동용 카드 단말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걸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지원하셔가지고 그 카드 단말기를 저렴한 금액에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도 있는 걸로 알고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노점이라 가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게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1: 네네.
0: 왜냐하면 쓰는 사람도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1: 맞습니다.
0: 그
1: 네.
0: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뭐 남부시장 야시장은 이제 활성화 어느 정도 됐는데 낮에 이제 남부시장이 문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낮에 사실 남부시장은 주변에 대형 주택가가 없습니다.
0: 맞아, 맞아.
1: 그러다 보니 요즘은 과거에 남부시장 주변에 있는 서학동, 고사동, 중앙동 이쪽이 이제 다 주거 지역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남부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됐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버스터미널 이런 것들이

0: 있어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대형 아파트랄지 이런 주거지역이 없다 보니까 남부시장은 한옥마을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중심으로 현재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인들 스스로도 이제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상인 교육이랄지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일단 좀 품목이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남부시장 가면 아직도 이불집 뭐 없어지라는 뜻이 아니고 네네. 하여튼 뭐 품목에 대한 새로운 것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더 훨씬 더 뭐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서 정보나 이런 것만 조금만 주시죠 하면은 정말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아, 지금 이제 뭐 야시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이 노래를 갖고 오셨네요. Tonight. 오늘 너무 선곡을 잘 맞추십니다. 권순관입니다. Tonight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권순관 투나잇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 시장, 그래도 남부시장 하면 그래도 우리의 어디나 가면은 이 먹거리를 그 지금 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사람들, 저 K푸드가 지금 뭐전 세계도 유명하지만은 서울에 오면 꼭 시장에서 시장 먹거리를 투어하는 게 아주 지금 하나의 뭐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뭐그 코스가 돼 있더라고요. 의례적으로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응도 좋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남부시장은 이제 일단은 뭐 전통적인 먹거리들이 있으면 뭐 떠오르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순대국밥, 뭐 호랑국밥 있지만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맛깔스럽게 해주나.
1: 자, 남부시장에 이제 전국 어디에 가나 콩나물국밥은 있는데요.
0: 그쵸.
1: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이라는
0: 이라는 게.
1: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표준말이 된 거죠, 표준말.
1: 네네.
0: 네. 그게.
1: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0: 알죠.
1: 아시나요? 국밥을 직접 끓이지 않고 뜨거운 국물로
0: 토렴만.
1: 토렴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사실 뭐 술안도 주기도 하고요. 오래 뭐 오징어 사리 거기에도 모주까지 결합시킨 이 전주만의 특별한 막 먹거리거든요.
0: 예,
1: 그런
0: 그렇죠.
1: 이제 콩나물국밥집도 있고 그리고 또 피순대. 이 피순대 아침 나오죠.
0: 그렇죠. 그저 그때 그 하나에 갑자기 말 중에
1: 네.
0: 순대 뭐 찍어 먹으세요?
1: 저는 초장 찍어 먹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저는 후추 와서 굽는
1: 그렇군요. 무엇으로 찍어 먹어도
0: 맛있어.
1: 맛깔
0: 피순대는.
1: 나는 것이 전주
0: 그러니까
1: 피순대거든요.
0: 거기 그저 새우젓 하나
1: 네,
0: 살짝 껴서 먹으면
1: 그렇습니다.
0: 최고로 맛있잖아요.
1: 거기다 고추 성냥
0: 맞아,
1: 맛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런 다양한 먹거리들이 남부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팥죽, 칼국수, 그다음에 그 다슬기 수제비 같은 전통 음식, 전통 시장에 서 많이 먹던 음식들이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게들은 유튜버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
0: 귀찮다.
1: 네, 유튜버 한번 왔다 가면 그냥 한두 달은 그냥 정신없어 쉴 의자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다. 유튜버 좀 그만 와서 촬영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우스개섞인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도 계십니다.
0: 부럽다.
1: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저녁 장사로 보면 야시장이 펼쳐지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해서 주말 저녁에 야시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현재 약 50여 개의 야시장이 포장마차 형식으로 해서 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0: 네.
1: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음식으로는 육전, 그다음에 파삼겹, 뭐 옛날 샌드위치, 그다음에 베트남 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시장에서는 대표 먹거리가 사실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지만 남부시장만큼은 야시장을 찾아오시면 먹거리를 손가락으로 10개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0: 다 맛있어.
1: 너무 다 맛있어. 침이 꼴딱꼴딱꼴딱꼴딱.
0: 그러니까요.
1: 호두과자도 맛있어요.
0: 배고파서 맛있는 거
1: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아니에요?
1: 남부시장을 찾아오시는 모든 관광객들, 전주 시민분들이 낮에는 시장의 먹거리를 통해서 그리고 밤에는 야시장의 먹거리와 모의장, 작당에서 벌어지는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전주의 멋과 맛과 웃음과 기쁨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남부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유, 또 남부시장은 너무 맛깔스럽게. 아, 오늘은 놀자. 8월부터 새롭게 저희가 하면서, 이국, 전북대 상인회 고문님, 전 시원님 모시고, 이제 뭐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로 했는데요. 아, 오늘 첫 시간 어찌됐는지 느낌하고, 끝날 시간 다가오니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실 이런 녹화가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진행자분께서 워낙 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잘 나갔는지는 저도 나중에 캐치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눈 것 같고요. 진심은 통한다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전주 전통시장들이 앞으로도 발전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받고요. 전통시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바쁜 와중에도 잘해주신 이국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신청곡이네요. 검정치마 에브리띵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대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인생길을 걷다가 어디만큼 왔니란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한 번쯤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최고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의 순간들이 이 시간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는 힘겨운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심코 발걸음을 내딛고 있나 봅니다. 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동하고 뜻밖의 행운을 기대하며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싶답니다.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차별과 불공정이 반영되지 않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꿈꾸어 본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바라는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평화로움을 전하는 공감의 문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주의 살며 생각하며라는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곡을 듣겠습니다. 김성환의 인생.

이 노래는 고향 선배님이 부르신 텁텁한 막걸리 한잔 같은 곡이지요. 나는 때론 힘들고 지친 날에는 이 노래를 따라서 불러보면서 마음을 위로받기도 합니다. 어쩜 내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마음이 끌리는 노래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이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 약수를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할뿐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물은 자기의 자랑과 공적을 드러내지 않죠. 다만 낮은 곳으로 흐르며 물이 필요한 곳을 채우고 지나갑니다. 물은 연못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꿈과 비전이 있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현실을 탓하지 않고 순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물처럼 산다는 것,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길, 신뢰와 섬김이라고 상선약수로 이야기한 노자의 말씀을 새롭게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간혹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약육강식인 정글의 법칙 같은 것이죠. 내가 고등학생일 때 교장 선생님의 훈시 말씀 중에 여러분이 장차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적자 생존, 우승 열패일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사회에 나와서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눔과 채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실현하며 살고 싶답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소박한 꿈을 꾸며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줄 노래를 같이 듣겠습니다. 이태호의 사는 동안.

나는 오늘 성찰 없는 행동은 안 했는지,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장대 끝에 매달려 나붓기는 깃발은 아니었는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비굴하지는 않았는지,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화목하기를 위하고, 나의 하루가 부끄럽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오늘도 살며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은 성품을 지니려고 합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사랑과 증오, 그리고 욕심이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극에 달하면 결국 울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울어볼 날이 있을까요? 울고 싶을 때 참지 말고 울어봅시다. 가슴 깊이 전해오는 음악 듣겠습니다.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는

조황조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음악을 포기하려 했을 때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 부른 남자를 대변하는 노래여서 가끔 위로가 필요할 땐 듣곤 합니다. 남자로서의 삶이란 욕심과 허영으로 채워져 가는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과정이기도 하지요. 걱정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겠죠. 우리는 얼마만큼 소유해야 행복하고 어느 정도 즐거워야 행복이라고 하는지 알수 없나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어쩜 내가 나를 찾고 있는 여정일 뿐인데 희망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낙심, 염려와 불안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살다 보니 돈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단순함과 평화로움에서 나오는 기쁨과 열정이었어요. 무엇이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몰랐더군요. 베품과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감성 담은 시한편 지어보는 것이 즐거운 인생살이 아닐까요? 나에게는 꿈도 희망도 사치스러운 젊은 날이 있었답니다. 남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명령을 따라 뛰어야 하는 힘에 겨운 시절이 운명처럼 덮쳐왔었죠. 하지만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슬픔조차도 모멸감까지도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이제야 느껴보는 초록빛 풀냄새와 꽃향기, 이제야 들리는 맑고 청아한 자연의 소리, 내 고난의 길에서는 몰랐다고 우겨보기도 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이유 없는 시련도, 거저 주어지는 사랑도 없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를 하여도 들어줄 내 편이 있어서 지난 날들을 감사로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고영준의 노래 한곡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준의 눈물 젖은 빵.

내 삶에서 나 자신은 언제나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나에게만 달려드는 고난인지 불평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신은 오늘의 평화로움을 위해 나를 그토록 극한 시련으로 연단시키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을 위해 비로소 느끼게 되는 배려와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함을요. 조금은 특별한 날들이 내 앞에 다가와도 냉정한 분별력과 긍정의 마인드로 여유로움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 하더군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틀림을 강조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주의 살며 생각하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 양태석 진행의 이진주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이제 8월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고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계절. 시원한 산과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며 꽃들과 대화하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들으실 곡은 꽃밭에 앉아서입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엔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꽃밭에서 안양시립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엔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입니다. 다음 곡은 최영섭 작곡 한상옥 편곡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누구의 주제련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 목마른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 빈 옷깃 역이며 그 이름 다시 부를 그리운 금강산.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장윤성이 지휘하는 동아성악가회 합창단과 동아필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그리운 금강산.

비로봉 그 봉우리 짓밟힌 자리 흰 구름 솔바람도 무심히 가나 발 아래 산에 말리 보이지 마라 우리 다 맺힌 원한 풀릴 때까지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금강산에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시겠습니다.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백구 춤춘다 바다에서, 흰 돛단배도 바다 위에서, 바다, 그 바다 끝이 없다. 해가 서산을 넘어서 가면 다른 동력에 솟아오네. 크고 끝없는 그 바닷가로 나를 불러서 오라는 듯.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물결 넘실 춤추는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이태리 민요 바다로 가자를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제 8월 우리는 해방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되기 전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모든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그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후 힘겨운 현실에서 도피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하는 순수하고 서정성이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한일 저항 시인이었던 김영랑은 이 시에서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이 내 가슴 속에 내 눈에 내 핏줄에 있고 그 강물은 끝없이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곡가는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과 시인의 내면을 고려하여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곡이 되도록 작곡했습니다. 고승현이 노래하는 끝없는 강물이 흐르는 데에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 한편 어딘가에 크고 넓은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곡입니다. 김영랑 시 오우병이 작곡 끝없는 강물이 흐르는 데를 윤의중이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곡중 솔로에는 바리톤 고승현입니다.

내 마음에 어디든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도처오르는 아침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다음 곡은 손경민 곡 은혜를 전주 필그림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지휘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 곡중 솔로에는 소프라노 강성희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순간들, 그리고 걸어온 모든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꿈을 꾸며 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풍경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지독한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세워진 것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8월 뜨거운 여름날에도 아름다운 노외 하모니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합창단의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행복과 일화 되어지셨기를 바랍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호와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의 하모니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호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지영, 김정자가 엮어나가는 동화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인데요.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1: 동화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0: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이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여름 8월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더위가 두렵다고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8월. 정말 희망이 생깁니다. 곧 머지않아서 서늘한 계절도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가을도 찾아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 2026년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정자님, 혹시 8월에 해야 할 것이나 하고 싶으신 것 있으신가요?
1: 당연히 있죠. 네. 더워서 의욕이 좀 떨어지긴 한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네. 어반 스케치라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0: 아,
1: 열심히 그래. 해보려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를 또 다시 열심히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이네요.
1: 네.
0: 네, 희망에 찬 뭔가 계획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고픈 일 일어나가시길 바랍니다.
1: 지영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8월에 만나게 될 동시집은요. 2018년도 비룡스에서 나온 문혜진 시인의 동시집 음식 말놀이 동시집인데요. 강은옥님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혜진 시인은 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의성어, 의태어로 말놀이 동시집 두 권을 먼저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인 엄마의 즐거운 말놀이 동시집으로 육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두 아이를 기르면서 얻은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말의 리듬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언어 발달을 돕기도 하였는데요. 우리가 말문이 트이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언어 발달, 이걸 좀 친숙하고 반복적인 소리로 들려주면 그리고 그 소리를 몸짓과 표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발달을 아이들에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놀이 동시집 하면 또 최승호 시인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최승호 시인도 말놀이 동시집 시리즈를 출판한 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문혜진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은 육아를 경험으로 했다는 점에서 엄마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동시집은 음식에 관한 말놀이 동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금치, 멸치, 소시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넘어서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로 생동감 있게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는 탓에 동시에 활력이 넘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음식과 말놀이가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네. 음식을 가지고 말놀이를 한다는 거죠?
0: 네네.
1: 무척 맞아요. 재미있겠어요.
0: 네.
1: 지영님도 말놀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0: 저도 말놀이를 좋아해서 구박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1: 구박까지요?
0: 네. 너무 썰렁하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네.
1: 와.
0: 네, 말놀이 재미있죠? 이 음식 말놀이 동시집에는 달걀 프라이를 비롯해서 23편의 동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동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0: 먼저 달걀 프라이라는 동시인데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계란 후라이 좋아하세요? 저는 계란 후라이보다는 계란 말이를 좋아하거든요.
1: 저는 뭐 후라이나 말이 딱히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저는 달걀 프라이는 좀 부드러운 맛이 없는 편인 것 같아서 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넣고 그 잘 말아서 잘 풀어서 말아서 한 계란말이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계란말이를 좋아하면 그 계란말이를 잘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잘 못 말아가지고 남동생이 해주거나 엄마가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1: 와 네. 남동생 짱.
0: 남동생이 좀 요리를 하거든요. 이거 엄마가 며칠 전에도 해주셔서 제가 먹고 왔습니다.
1: 아, 좋아, 좋아. 네. 맛있었겠어요.
0: 맛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달걀 프라이 문혜진. 프라이팬에 탁탁 지글지글 달님이 떴네. 노른자야 깨지지 마. 달님이 부서지니까. 이런 동시입니다. 정말 짧고도 쉬운 동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탁탁 깨뜨려서 지글지글 불을 피우고 구우면 동그란 노른자가 더 선명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시인은 달림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얘들아 달림 찾아보자 라고 하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림을 앙 이렇게 먹기도 할 것 같고요.
1: 동그란 달림을 먹으려면 계란 프라이를 꼭 해야 되겠네요.
0: 네, 그쵸. 노른자를 달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해준다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시 소개합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동시들은 다 길지는 않습니다. 다 짧아요. 몰래 강아지라는 동시인데 몰래 강아지, 뭘 것 같나요, 정자님?
1: 글쎄요, 강아지처럼 위장하는 건가요? 이렇게 몰래몰래?
0: 약간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자, 동시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몰래 강아지 문혜진. 콩콩 콩나물 싫어. 식탁 밑 강아지가 날름날름. 씨씨 시금치 싫어. 식탁 밑 강아지가 냠냠. 야채 싫어. 채소 싫어. 몰래 강아지만 먹더니 강아지만 쑥쑥. 나는? 네. 콩나물을 싫어하고 시금치를 싫어하고 야채,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의 이야기 같습니다. 아이는 먹기 싫고 엄마는 계속 먹으라고 할 거고 그래서 몰래몰래 식탁 밑에서 강아지가 입맛을 다시고 있을 때 줬다는 거겠죠? 몰래몰래 강아지에게 식탁 밑으로 주었더니 강아지는 쑥쑥 자라나고 나는 안 자랐다는 것. 그래서 강아지는 쑥쑥 자라는데 나는 언제 자라나 걱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재밌는 시입니다.
0: 네.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이 말도 생각이 났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자고 개처럼 쑥쑥 커라 라고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동시를 읽으면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시에 나오는 아이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좀 가리는 것이 많잖아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파, 대파 특히나 좀 커가지고 되게 모양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파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닭볶음탕을 하면 닭발, 모래집 이런 것도 먹기 싫어가지고 몰래 감춰두고 그 밖에 채소는 좀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정자님은 어떠셨어요? 뭘 싫어하셨나요?
1: 저도 딱히 싫어하는 건 없지만 대파, 이렇게 국물에 들어가 있는 이런 대파는 네. 이렇게 눈치를 싹 보면서 살짝 보이지 않게 밀어놓고 먹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싫어했는데 지금은 좀 잘 먹어요. 가리지 않고. 근데 아까 말했던 닭발이나 모래집 이런 것은 또 여전히 별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처음부터 안 먹으면 네. 좀 잘 안 먹히죠.
0: 맞아요. 근데 파는 정말 잘 먹어요, 이제. 자, 그 다음 동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소시지라는 동시입니다. 문어 소시지, 문혜진, 쭉쭉, 쫙쫙, 보드득, 탱글탱글, 보드득, 검정깨 솔솔, 먹물 찍, 도레미파 솔라시도, 대머리 반짝, 보드득, 아이, 맛있어. 자, 이 동시는 조금 난해하죠. 제가 잘 못 읽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보고 쓴 것 같나요?
1: 이 동시는 네. 소시지로 문어 모양 만드는 모습 아닌가요?
0: 네, 제가 아까 제목을 말씀을 드리긴 했죠. 문어 소시지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문어를 가지고 다리도 만들고 검정깨로 눈도 만들고 해서 문어를 가지고는 아니죠. 네, 그렇죠. 소시지를 가지고
1: 그렇죠.
0: 네, 검정깨로 눈도 만들고 다리도 이렇게 잘라서 만들고 그랬는데요. 저는 다리 찢어진다는 말에서 약간 무서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쭉쭉, 쫙쫙 이런 의성어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 쌀 때 문어 모양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문어 소시지도 만나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참 좋아, 주얼리가 부릅니다.

0: 네, 주얼리가 부르는 네가 참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더울 때는 신나는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가 참 좋아.
1: 여름엔 늘어져 있지 말고 신나게 신나게.
0: 네, 신나게 신나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죠. 네, 이번 동시는 꽃게네 꽃김밥이라는 동시인데요. 꽃게네 꽃김밥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꽃게가 김밥을 준비할까요? 어떨까요?
1: 그럴 것 같지 않아요?
0: 네.
1: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0: 좋아요. 들어보겠습니다. 꽃게네 꽃김밥 문혜진. 꽃게 유리사 딱딱. 네모네모 김 위에 고슬고슬 밥을 펴고 노랑노랑 단무지, 주황주황 당근, 초록초록 시금치, 달걀, 햄, 우엉. 나란히 나란히 돌돌 말아서 싹둑, 싹둑, 싹둑. 김밥 속에 꽃이 활짝.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꽃게가 꽃처럼 싸는 김밥.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시는 레시피가 나오는 것처럼 좀 친절한 느낌이 듭니다. 네모난 김에 밥을 펴고, 단무지, 당근, 시금치, 달걀, 햄, 우엉을 넣고, 돌돌 말아서 싹둑싹둑 자른 김밥. 그 요리사는 꽃게인데요. 꽃게가 잘라서 꽃김밥이라고 한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저밥 분명히 네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네요. 네.
1: 김밥 좋아하세요?
0: 네. 아주 좋아요.
1: 그렇군요. 요즘엔 김밥 종류가 많고
0: 네네.
1: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0: 맞아요. 한 기본이 3,500원? 에서 4,500원. 그 종류에 따라서는 6,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한동안 또 당근 김밥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저도 당근 김밥 좋아하는데 만들기는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김밥은 그 맛집 찾기도 힘들고 우리가 또싸 먹으려면 또 힘들기도 하잖아요.
1: 들어가는 재료만
0: 네.
1: 준비되면 돌돌 말기만 하면 되니까
0: 네.
1: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준비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죠.
0: 네, 맞아요. 자주 먹기는 좀 그렇죠?
1: 네, 그리고 한 줄, 두줄 먹을 거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한두 줄 가지고 재료를 다 준비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김밥 그 재료를 보면 열 줄은 준비를 해야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죠. 네.
1: 그렇죠. 한번 따서 다
0: 네, 열 개는.
1: 소비를 해야 되니까.
0: 맞아요. 어쨌든 꽃게네 꽃김밥. 대박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사가 좀 독특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 다음 동시는 올빼미가 출연합니다. 네. 제목이 편식대장 올빼미라고 했어요. 올빼미는 왜 편식대장이라 불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식대장 올빼미 문혜진. 빼미, 빼미, 올빼미. 빼고 먹는 올빼미. 김치 빼! 야채 빼! 고기 빼지 마! 끙끙, 끙끙끙. 말랑말랑 올빼미, 그렁그렁 올빼미. 똥아, 제발 나와라! 네. 이 동시 그림을 보면은 야채를 다 빼버리는 올빼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걸 다 기쁘게 먹는 여우가 한쪽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동시가 있는 또 오른쪽 페이지에는 병기에 앉아서 힘들어하는 올빼미가 그려져 있고요. 네. 올빼미라는 이름에서 뺀다고 상상을 했는데요. 야채는 빼고 고기는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실제 올빼미도 고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올빼미?
1: 그렇죠. 올빼미도 쥐를 잡아먹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0: 네. 맞아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인은 동시를 쓰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쓰는 것 같아요. 이름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도 고려하고, 의성어, 으태어도 또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사물, 대상의 특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똑똑해야 돼요.
0: 네. 이번에는 시금치 사우루스. 라는 동시인데요. 우리가 사우루스 하면 공룡이 생각나잖아요.
1: 그렇죠. 육식동물.
0: 네. 네, 그래서 시금치 사우루스 동시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사우루스 문혜진 시금치 싫어 싫어 시금치 시퍼레 시시해 맛없어 시금치 진짜? 아니 아니 힘이 불끈 시금치 몸이 튼튼 시금치. 시금치 먹고 나는 시금치 사우루스. 네, 여기까지인데요.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뒤에 말하는 게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시금치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데쳐서 된장, 고추장을 넣고 그 들기름을 쪼르르 쳐가지고 무쳐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시금치를 넣고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뽀빠이 하면 생각나는 것도 바로 시금치. 그래서 몸이 튼튼, 힘이 불끈이라고 했나 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자님 어떠셨어요?
1: 그럼 지영님, 네. 실제 시금치를 먹으면 네. 힘이 날까요?
0: 아, 저 정자님이 그 질문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제가 찾았을 때 뽀빠이가 시금치 캔을 먹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 오, 그렇다면 네. 실제 힘을 준다는 거네요?
0: 네, 실제로 시금치는 기력 보충, 근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대요. 오. 그래서 엽산, 철분,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대요. 이 동시에서도 시금치를 먹고 공룡처럼 힘이 세지는 시금치 사우루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쓴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아, 지식이 있어야 동시도 쓰겠어요. 아까 제가 똑똑하다는 말은 잘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금치는 공룡이 되었고 동시 한 편 더 듣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김치 비행기라는 동시인데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이것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면 슝 입속으로 날아갑니다 하는 것.
1: 오.
0: 네, 이 동시도 그런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비행기 문혜진 비행기가 날아간다. 땡땡땡 입속으로. 슝슝슝 쏙쏙쏙. 아삭아삭 배추김치. 와삭와삭 열무김치. 나박나박 나박김치. 김치대장 땡땡땡. 김치 먹고 힘이 불끈. 자, 배추김치, 열무김치, 나박김치가 나왔습니다. 김치 싫어하는 아이들은 비행기 김치가 입속으로 슝슝슝 쏙쏙쏙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러면 김치를 먹고 힘이 불끈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시집에 나오는 음식들은 제가 읽다 보니까 모두 힘을 주는 거 아니야? 동시집이 모두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혼자 웃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힘이 세지는 것을 좋아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정자님은 힘이 세지면 좋을까요? 저는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 저도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0: 아, 그래요? 힘이 세지면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싫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 마우스가 부릅니다. 랄랄라.

0: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키가 큰 동시입니다. 네, 키 큰 동시 들어보셨어요?
1: 키가 큰 동시라고요?
0: 네.
1: 해바라기 동시 아니에요?
0: 해바라기도 키가 크긴 하죠.
1: 그렇죠.
0: 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기린의 도시락이라는 동시인데요.
1: 아, 기린.
0: 네, 기린은 목도 길어서 도시락도 길 것 같잖아요. 네, 한번 도시락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의 도시락 문혜진. 1층 새싹 샐러드. 2층 조롱조롱 사과. 3층 애벌레 젤리. 4층 나뭇잎 쿠키. 5층 새알 초콜릿. 6층 무지개 샌드위치. 7층 냠냠 컵케이크. 8층 바람 푸딩. 9층 총총 별사탕. 10층 할짝알짝 구름솜사탕. 11층 비가 후두둑. 기린 도시락은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길어. 네, 이렇게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졌잖아요. 실제로 동시집의 글씨도 점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11층 기린 도시락 구경 잘하셨어요? 네, 이 층에서 어떤 층의 도시락을 정자님은 드시고 싶으세요?
1: 저는 6층 무지개 샌드위치.
0: 오.
1: 먹으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또 바람 푸딩? 바람 푸딩은 어떤 맛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저는 1층에 새싹 샐러드하고 6층에 무지개 샌드위치가 당기네요.
1: 오, 무지개 네. 통했네요?
0: 네. 근데 이걸 보면 약간 뷔페 같은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해요. 근데 이 많은 걸 다 먹으려면 기린의 목까지 음식이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 그런데 네. 맛있어 보입니다.
0: 네, 맞아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것을 먹어도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우아우 여우야 라는 동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아우 여우야 문혜진. 아우아우 여우야 아우아우 아우국 먹고 어우 어우 문은 왜 잠그니? 아우 아우 맛있어서 아우 아우 혼자만 먹으려고. 어우 어우 욕심꾸러기. 아우 아우 나도 문 잠그고 아우국 한 그릇. 아우 아우와 어우 어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우와 아우국. 어우 어우 아우 아우를 교차시켜서 맛깔나게 동시를 만들었는데요. 가을 아웃국은 문 잠그고 먹는다라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인은 그 말을 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정자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말?
1: 저도 네 가을의 아웃국을 문 잠그고 먹는다라는 네. 말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아, 네
1: 이거는 그만큼 맛있다는 말 아닐까요?
0: 그렇죠. 누구를 주기 싫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먹겠다는 말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면 우리도 올가을엔 문 잠그고 아웃국을 한번 먹어볼까요?
1: 그래볼까요?
0: 네. 좋습니다. 우리 먹고 서로 연락하기로 하던가 아니면 같이 만나서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캠핑?
0: 네, 좋아요. 캠핑? 예, 저는 지금 즐거운 캠핑을 가볼까 하는데 지금 뭔가 컨닝하신 기분이
1: 맞습니다. 컨닝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이제 즐거운 캠핑을 가볼 건데요. 자, 어떤 동시인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즐거운 캠핑 문혜진. 낙엽 모아 모아 탁탁 보닥불에 군고구마 노릇노릇. 군밤 탄다 퓽퓽. 달콤달콤 사르르. 마시멜로 맛있겠다. 달림도 군침 꿀꺽. 네, 캠핑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낙엽 냄새가 나고 군고구마를 굽고 군밤을 굽고 그리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고 그러면 달림도 정말 먹고 싶어서 침을 삼키게 되는 캠핑 음식들.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자님 어떠셨어요?
1: 네, 여름에 군밤, 군고구마 이야기를 하니까
0: 네.
1: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0: 네.
1: 가을 저녁이면 이 군고구마 군밤이 무척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우리가 날이 쌀쌀해지면 뭔가 뜨끈한 것들이 생각나고 모닥불도 생각나는데 거기에 구워먹는 군고구마 군밤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동시입니다. 이제 떡국을 먹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떡국 좋아하세요? 저는 굴떡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정자님 어떠세요?
1: 저는 그냥 일반 떡국도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저는 해산물이 들어간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하.
0: 자, 그러면 동시는 어떤 떡국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눈사람 떡국 문혜진 조랑조랑 조랑말 조랑조랑 조랭이떡 펑펑 눈 오는 새해는 우리 식구 좋아하는 눈사람 떡국 먹는 날. 야, 눈사람! 나 이제 형님이다. 형이라 불러. 여기까지입니다. 좀 잘 읽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설에 떡국을 먹고 한 살의 나이를 더하잖아요. 그런데 눈사람을 닮은 조랭이 떡국을 먹었나 봐요. 조랭이 떡 너무 귀여운데 눈사람과 비슷해서 눈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런 동시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떡국을 먹었지만 눈사람은 떡국을 못 먹었으니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넉살 좋게 말하는 이 화자가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시에서 좀 독특한 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식구라고 했는데 이건 시인의 의도가 좀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자님 어떠셨나요?
1: 네, 먹을 것을 같이 나눠 먹는 식구라는 말이잖아요.
0: 네네.
1: 가족이라는 말보다 많이 쓰이던 때가 있었죠.
0: 맞아요. 그 훨씬 정도 많고 뭔가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친밀한 느낌이 드는 게 식구라는 말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조랭이 떡국을 나눠 먹는 식구. 네, 이런 식구들 올해는 같이 모여서 조랭이 떡국을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네. 오늘 저의 동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룡새에서 출판된 문혜진 시인의 음식 말놀이 동시집을 들고 나와 함께하였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작가의 말이 나옵니다. 작가는 이 동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 가득한 24편의 동시들을 식탁에 차립니다. 오래 정성들인 요리처럼 정성껏 동시들을 쓰고 다듬었습니다.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 즐거운 식탁이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시인의 말처럼 맛있는 냄새로 맛있게 드셨을까요? 동시 한 상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음식을 두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맛있고 즐거운 식탁 한번 차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이지영이 전하는 동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어서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고정하시고 동화의 세상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일까요? 윤정신이 부릅니다. 팥빙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 물을 퍼붓는 것처럼 비가 내린다. 한밤중에 내리는 세찬 빗소리는 바람소리와 뒤섞여 울부짖는 소리로 오두막을 때리며 울려 퍼진다.

0: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며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운 지금을 이렇게 폭풍우 치는 밤이 있게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그림 동화책을 소개하고 있는 동화 김정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 동화책은 여러분들도 맞춰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잘 말해주셨습니다. 바로 폭풍우 치는 밤에입니다. 지영님, 혹시 일찍부터 알고 있으셨죠?
1: 네. 시리즈로 된 동화책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는 총 7편으로 되어 있는 동화인데요.
1: 네.
0: 저는 오늘 제 1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는 키모라 유이치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요. 아베 히로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고 또 김정화 선생님께서 옮겨주셨는데 아이세움 출판사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폭풍우 치는 밤에 거센 비바람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오두막을 내리치고 세찬 비가 작은 염소를 후려치자 염소는 언덕을 미끄러지듯이 가까스로 내려와 오두막

0: 누막.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지영님?
1: 누굴까요?
0: 글쎄, 혹시 기다리는 사람?
1: 네. 늑대인가요?
0: 아, 저는 네. 말발구, 아니,
1: 발굽 소리.
0: 발굽 소리 같은 그 동족으로 생각했는데.
1: 네.
0: 아, 역시 지영님은 센스 있습니다. 바로 알아버립니다.
1: 네, 이 이야기가 네. 염소 메이와 늑대 가부의 이야기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7편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에 시작된 네. 1편을 소개해드리려고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1: 네.
0: 폭풍우를 피해 만난 둘은 서로를 걱정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는 깜깜한 오두막에 만났기 때문에
1: 안 보이고
0: 네, 네. 그래서 목소리로 인사만 나누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어두운 오두막, 불안하고 무서운 밤을 같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로 누구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양보를 하며 편안하도록 도와줍니다. 코감기가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서로는 아는 것은 목소리뿐이라며 크게 웃어봅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염소와 늑대는 서로에게 예의가 없고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에 하려던 말을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서로는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좀 궁금하기도 해요.
1: 당신은 늑대, 당신은 염소? 이런 말을 했을까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는 그냥 내가 먼저 너는 늑대, 내가 먼저 너는 염소가 아니라 둘이 맞아. 동시에 둘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한 거죠.
1: 당신은 늑대, 당신은 염소? 동시에 했군요.
0: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빨이 날카로운 늑대와 살이 부드러운 염소라는 말인 거죠.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네. 저는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려고 합니다. 이클립스가 부릅니다. 소나기.

0: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오셨습니다. 오두막을 때리는 빗소리와 울부짖는 바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진다. 득대는 염소들에게는 무서운 덥석덥석 골짜기를 소개하고 염소는 늑대들에게는 참 부드러운 산들산들 산을 소개하면서 맛있는 먹이가 가까이 있었으면 하고 서로가 똑같이 배고픔을 느낀다. 염소와 늑대는 산들산들 산의 말랑말랑 골짜기 근처로 먹이를 구하러 자주 간다고 한다. 염소는 향기 좋고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풀을, 늑대는 부드럽고 씹는 맛도 그만이며 안 먹고는 못 베기는 고기를 소리쳐 외쳐 부르지만 우르릉 쾅 천둥이 쳐 무태워버리고 만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까지 치는 비 오는 날 기억될 만한 일이 혹시 있을까요, 지영님?
1: 저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와서 계속 방송이 끊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0: 아, 저도 생각이 납니다. 네, 최근에는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무심코 저희 하늘정원으로 무지개를 보러 올라갔다가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 번개치는 모습을 보고 사진으로 담아둔 게 있습니다.
1: 아, 횡재하신 거 아닌가요?
0: 그런가요?
1: 네.
0: 네. 그럼 혹시 비 오는 날 특별히 해먹는 음식이 있을까요?
1: 네. 부침개가 많이 생각나겠지만 저는 부침개는 많이 좋아하진 않으니까 떡볶이 이 정도 먹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네. 부침을 먹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다면 그중에 좋아하는 부침이 있을 것 같은데?
1: 그죠. 모두 싫어하진 않고 그나마 조금 먹는 것은 표고버섯전, 해물, 오. 동그랑땡, 그 동태전 와. 약간 그 정도, 몇 개 정도.
0: 멋진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1: 네.
0: 저는 가끔 부침을 네. 해먹는데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여름에는
1: 여름에.
0: 네. 그 호박부침
1: 맞아요.
0: 그리고 감자부침 이것도 맛있죠.
1: 네, 그렇군요.
0: 네, 우리도 얘기를 예. 나누다 보니 네. 먹고 싶어졌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저는 염소와 늑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먹는 건 뒤로 하고 염소와 늑대는 어렸을 때 엄마에게 들었던 잘 먹어야 잘 달린다. 빨리 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서로 닮은 꼴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번쩍 번개가 쳤을 때도 우르릉 쾅쾅 천둥이 쳐 오두막이 흔들렸어도 서로는 놀라 알아보지 못하지만 잘 맞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영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먹어야 된다, 빨리 뛰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해보셨을까요?
1: 아니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 네. 아기들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 때는 재밌고 신나게 놀아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라는 말은 해줬던 것 같습니다. 별이 구름 사이로 작은 얼굴을 살짝 내밀 때 내일 낮에 만날까요? 하며 폭풍우 치는 밤에로 암호를 만듭니다. 지영님도 혹시 암호를 만들면서 놀아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없습니다.
0: 와, 저 똑같습니다. 해 뜨기 전 으스름한 어둠을 헤치고 손을 흔들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두 그림자가 멀어져 갑니다. 잘 가요, 폭풍을 치는 밤에. 잘 가요, 폭풍을 치는 밤에. 오늘은 폭풍을 치는 밤에 그림 동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 그리고 뮤지컬 등으로 상영이 되었죠.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서로 친구가 되고 다름을 이해하고 편견을 내려놓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힘을 주는 그림책이라 생각하고요. 과연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키워주는 그림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쉬엄쉬엄 쉬어가는 시간도 만들면서 폭풍을 치는 밤에가 7편까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 8월, 물도 자주 마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더운 날이지만 힘내세요.

0: 오늘은 비룡스에서 출판된 문혜진 씨의 음식 말놀이 동시집과 그림동화 폭풍우 치는 밤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로 동화랑 동시랑이 26번째 날인데요.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원고를 쓰고 방송을 한다는 것이 녹록치는 좀 않았거든요. 동시집이나 동화책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자라고 했지만 그 잠시의 쉼일지 아니면 아주 쉼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냥 계속 해볼까? 아니 개편 때 그만할까? 오락가락 하였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던 저희 동화랑 동시랑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찾아들길 바라면서 저희 인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 속에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다시 배울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1: 동화의 김정자,
0: 동시의 이지영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쿨이 부르는 해변의 여인.

Big happy. Excited. And cool.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DJ 뿌띠 김보근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너무 더우시죠? 네, 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분명한 한 가지는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8월 방송은 특별히 이런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신나는 추억의 롤러장 팝송으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네, 8월의 뿌띠의 추억의 팝스 첫 번째 신나는 팝송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전설적인 오스트리아 밴드인 바로 조이가 부른 1985년에 발표한 그야말로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던 터치 바이 터치가 되겠습니다. 전주가 나오는 순간 벌써 이 롤러장 한 바퀴를 달리는 기분일 텐데요. 시원한 댄스 비트와 함께 가슴 뛰는 이 사랑 이야기로 더위를 날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 앞부분 가사의 해석을 조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이 딱 좋은 시간이야 라고 느낄 때 당신은 내 곁에 머물러 있지요. 또한 당신이 나에게 베푼 사랑으로 나의 가슴은 막 뛰어요. 나의 환상은 날아가지만 나의 느낌은 나를 머물게 하고 나는 당신의 눈 속에서 불꽃을 보아요. 그래서 나의 가슴은 뛰지요. 네, 이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1985년에 오스트리아 밴드 조이가 발표한 터치 바이 터치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른 터치 바이 터치 오늘 8월의 첫 번째 팝송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즐기고 계시죠? 네, 바로 8월의 추억의 팝스 두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출신 멤버들로 결성된 독일에서 맹활약한 듀오가 되겠습니다. 바로 런던 보이스가 1987년에 선보인 바로 그 노래 할렘 디자이어가 되겠습니다. 특유의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할렘 네, 잘 들으셨죠? 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짜릿한 함께 부르는 이 떼창 포인트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무더운 현실을 잊게 해줄 이 강력한 비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부분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뉴욕은 인생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 뉴욕에서는 대가를 치려야 해. 뉴욕에서는 말이지. 길을 걸어가는 건 달 위를 걷는 것과 같지. 뉴욕에서는 말이지. 조심해. 어둠 속에 수상한 게 있어. 조심해. 위험한 흔적이 보이잖아. 뉴욕에서는 말이야. 아, 조심해. 그들은 온갖 속임수를 다 알고 있어. 조심해. 재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걸. 너의 뒤에서 비웃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잖아. 빈민가에서 바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총 대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야. 이게 할렘가에서의 나의 바람이야. 하룻밤이라도 편안하게 잠을 이루고 거리에선 싸움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래. 네, 이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신나는 강렬한 이 비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보이즈가 부르는 할렘 디자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름밤의 열대야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런던 보이스의 명곡 한 곡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바로 이번 노래는 런던 보이스의 I'm Gonna Give My Heart가 되겠습니다. 이 긴박감이 넘치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이 사운드야말로 지금 8월에 듣기 딱 좋은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빨리 듣고 싶죠? 네. 잠시만 기다리시고 앞부분 잠깐 조금 해석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제 마음을 드릴 거예요. 그대여 어둠 속에서 눈물을 떨구지 마세요. 내 자존심을 꺾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거예요. 이제 조용히 서 있는 나를 볼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을 황홀하게 만들어주고 당신 삶 속에 들어가서 당신의 삶을 변화를 주고 당신의 입술을 느끼면서 당신이 내 손짓에 녹아내리게 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같을 순 없지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찾을 거예요. 무지개는 세차게 비가 온 뒤에 나오게 되어 있지요. 네. 다른 가사도 마음에 들지만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무지개는 많은 비가 온 뒤에 나오게 되어 있지요. 네. 힘든 고난이, 역경이 지나고 난 뒤에 즐거움과 평화가 온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보이스의 I'm gonna give my heart.

네, 런던 보이스의 I'm Gonna Give My Heart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뿌띠의 추억의 팝스 8월 방송은 말씀드렸지만 무더운 여름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그런 신나는 롤러장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신나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80년대 유로 디스코의 절대 군주라고 하면 어떤 그룹이 생각날까요? 이번에는 독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2인조 듀오가 되겠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모던 토킹이 되겠습니다. 모던 토킹이 바로 1986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노래 제목이 브라더 루이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세련된 이 신시사이저가 이 귓가를 스치면서 한여름밤에 바람처럼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친구 루이에게 나의 연인을 탐내지 말라고 흥겹게 코통치는 그러한 재미있는 댄스곡이 되겠습니다. 물론 빨리 들려주고 싶은데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고 잠시 첫 부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여 사랑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요. 그대여 내 곁에 남아줘요. 왜냐면 그대를 향한 불꽃이 저의 사랑이 더 커질 테니까요. 그대여 그놈이, 여기서 그놈은 이제 친구 루이가 되겠죠. 그대여 그놈이 당신의 마음을 훔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게임은 영원히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나요? 그놈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뺏어가지 못하게 해줘요. 이 녀석 루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알겠어? 나는 사랑에 빠져있고 그녀는 나만 바라보고 있거든. 이 녀석 루이야, 진정한 사랑만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진정한 사랑만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녀는 나만 바라보고 있어. 이 나쁜 녀석 루이야. 네, 이렇게 친구 루이에게 자신의 연인을 탐내지 말라고 흥겹게 호통치는 재미있는 이런 댄스곡이 되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그냥 신나는 노래인지만 알았는데 이 노래 속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지는 저도 이번 기회에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토킹이 부릅니다. 브라더 로이.

네,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던 토킹의 노래를 들인 김에 한 곡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모던 토킹이 앞서 들었던 브라더 루이는 1986년에 나온 노래고요. 사실 이 모던 토킹이 데뷔를 1984년에 했습니다. 1984년에 했는데요. 이때 데뷔했던 데뷔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던 토킹이 1984년에 데뷔를 했을 때 했던 그 데뷔곡 바로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당신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영혼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신은 나의 전부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역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매력적인 하이톤의 이 가성이 우리의 이 가슴속에 응어려 있던 이 무더위를 한 방에 시원하게 그냥 뚫어줄 것 같습니다. 듣기 전에 또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가슴속 저 깊은 곳에는 불꽃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어요. 이 모던 토킹의 노래에서는 보니까 공통적으로 처음에 이 불꽃, 사랑을 불꽃에 많이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는 불꽃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어요. 내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시작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나는 감정 속에 죽어가고 있고요. 그건 환상 속의 나의 세상인 거죠. 나는 나의 꿈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심장이고 나의 영혼이에요. 여기 제목이 나오네요.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그것을 계속 빛나게 하지요. 당신은 나의 심장이고 나의 영혼이에요. 나는 영원히 당신을 간직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 머물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심장이고 나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은 나의 심장이고 나의 영혼이에요. 이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거예요. 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 루이에 이어서 모던 토킹이 데뷔할 때 했던 데뷔곡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Modern Talking의 You My Heart, You My Soul. 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즐기고 계시죠? 네,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신나는 팝송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개해드릴 팝송은요, 이번에도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결성된 다국적 그룹인데요, 바로 Bad Boys Blue가 되겠습니다. Bad Boys Blue가 1985년에 선보인 최고의 메가 히트곡, 바로 You Are a Woman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야간 드라이브를 할 때, 창문을 활짝 열고 들으면 그야말로 너무 좋은 그러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둡지는 않을 거야. 꽉 붙잡아 당신의 사랑을 밝게, 환하게, 빛나게 해줄 테니까. 내 심장 소리를 들어줘. 내 옆에 누워봐요.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게요. 나의 눈물로 말이죠. 당신은 나의 사랑, 나는 당신의 사랑.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당신이 제대로 느끼도록 만들어 줄게요. 저의 밤의 여인이 되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Bad Boys Blue가 1985년에 선보인 최고의 메가 히트곡 You Are a Woman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즐겨 주세요.

네, Bad Boys Blue의 You Are a Woman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뿌띠의 추억의 팝스 8월 특집방송 추억의 롤러장 팝송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7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곡은요. 전주에서 흘러나오는

상큼하고 이 청량한 멜로디가 8월의 찜통더위를 한순간에 바로 얼려줄 것 같습니다. 앞부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네요. 내 마음은 아프고 내 사랑은 당신만을 향하고 있는데 시간과 싸우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 아니네요.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파요. 나는 이제 길을 찾을 수 없네요. 나는 지금 당신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자책하고 있어요. 나는 투덜대고 싶지만 당신에게는 항상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반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매일 당신에게 돈을 써가며 당신을 그 옆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스위스 소년, 당신은 스위스 소년과 사랑에 빠져 있군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스위스 소년과 시간을 함께 보내보세요. 당신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모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신나는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방송을 준비하면서 노래의 내용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985년에 이탈리아 출신의 프로젝트 팝 아티스트인 루서른이 부른 노래. 그야말로 롤러장 최고의 인기곡, 스위스보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스 아른의 스위스 보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루스 아른의 스위스 보이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주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시계 태엽 소리와 함께 나오는 그 부분이 모 방송국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나올 때 흘러나온 음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옛날 생각을 나게 하는 추억의 역시 팝송인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뿌띠의 추억의 팝스 8월 방송 여덟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로디스코의 여왕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태생이자 독일 팝 음악계의 상징이었던 바로 시시 캐치가 되겠고요. 이 시시 캐치가 1987년에 선보인 바로 그 음악, Soul Survivor. 우리말로 하면 우리 영원의 구원자. Soul Survivor가 되겠습니다. 그녀 특유의 절도 있고 뭔가 이 몽환적인 음색이 이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시원하게 걷어내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여, 그대여, 당신은 나를 아프게 하고 있군요. 그대여, 나를 울리지 말아요. 나를 떠나는 것은 너무 쉬울 수 있지요. 근데 그는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예, 그는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 연인에게는 힘든 시간이겠고 꿈이 깨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당신 곁에 영원히 있을게요. 영원한 나의 사랑. 나는 절대 우울하고 싶진 않아요. 그대여, 나의 영원 구원자, Soul Survivor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Be my Soul Survivor. 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대여, 왜 이렇게 내게 늦게 왔나요? 나의 영원 구원자요. 나는 불 같아요. 그는 내 감정의 끈을 당겨주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유로디스코의 여왕인 바로 네덜란드 태생인 이자 독일 팝 음악계의 상징인 시시 캐치가 부른 Soul Survivor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6년 8월 방송은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신나는 추억의 롤러장 팝송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팝송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시원해졌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땐 잠시 내려놓고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서 소개되었던 팝송을 들으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9월 달에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은 지금보다 훨씬 시원해지겠죠? 그럴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루하루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DJ 김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마이크 온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인후청소년센터 방과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교육 결과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후청소년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전현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가수의 노래를 자주 듣고 있나요? 기분이 좋을 때 신나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힘들 때 조용히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도 있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추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남기도 한데요. 가수의 목소리와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그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노래까지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0: 자, 먼저 이 시간 함께 자리하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소형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국승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도 다르고 좋아하는 가수에도 다를 텐데요. 친구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가수나 노래를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가수의 이름과 노래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가수와 음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자,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이고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이무진이고요.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수만의 음악하는 방법이라든지 목소리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새드스빗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수만의 특별한 가사랑 또 그만의 노래 스타일이 있어요. 목소리라든지 기타 연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가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이야기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가수라고 소개하고 싶나요? 가수의 음악 장르, 목소리 특징, 활동 모습, 대표곡 등을 중심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일단 목소리의 특징은 약간 사람들을 홀리는 약간 그런 목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요. 대표곡으로는 데뷔곡인 신호등이 있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무래도 이 가수만의 이 사드스빈만의 좀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살짝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소리가 있고, 다음에 일단은 특징은 기타를 되게 잘 쳐요. 그다음에 활동 모습은 아직 파괴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대표곡은 카세트 테이프라는 뜻의 카세트카나? 아니면 밤이라는 뜻의 니츠?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이 소개한 가수의 노래를 직접 찾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하는 가수에게는 여러 곡의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자주 듣거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노래가 있을 텐데, 세 번째 질문이에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중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이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나 노래와 관련된 추억이 있다면 함께 얘기해 주세요.
1: 제가 좋아하는 이무진의 노래 중에서 청춘만화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를 좋아한 이유는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약간 청춘이라고 있는데, 솔직히 청소년들에게는 좀 청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청춘이 또 담겨져 있고, 또 그걸 가사에서 좀 잘 소화시켜갖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이 새드스빗의 노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딱 꼽기 힘들다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밤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그 기타 도입부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후렴구를 되게 깔끔하게 잘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도 이제 한번 번역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번역을 해서 보면 되게 좋은 가사여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멜로디나 리듬도 있지만 마음에 와닿는 가사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표현하기 어렵던 마음을 노래 가사가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한 곡을 선정하고 그 노래의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 가사도 괜찮아요. 특히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와닿는 가사는 어떤 부분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눈이 오잖아이고요. 이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한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이제 사귀는 중에 이제 막 눈이 내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이제 둘이 같이 눈을 맞았는데 이제 결국엔 둘이 헤어지고 나서 이제 따로 사는데 딱 그때 헤어지고 나서 좀 있다가 눈이 내리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눈이 내리는데 그 전에 사귀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0: 일단은 제가 이 사드 스피시라는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까 히트곡으로 말한 카세트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는 그거예요. 그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카세트 테이프 아래서 너와 나 아래라는 뜻에 가지고 있는 가사인데, 일단은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가사는 솔직히 별 상관없는데, 이 부분에서 이 가수가 노래를 되게 좋게 불러가지고 이쪽 부분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각자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국수님과 이건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가수를 주제로 각자가 좋아하는 가수와 그 이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수의 매력,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와 가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힘든 순간에는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노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순간과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를 한번 떠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 어떤 가수가 마음에 들었는지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후청소년센터 라디오 방송의 전현수였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FM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후청소년센터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공예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꿈입니다. 여러분은 꿈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 운동선수처럼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계여행을 떠나는 것, 자신만의 책을 출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사람마다 모습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꿈이 여러 번 바뀐 사람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꿈은 한번 정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정답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앞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꿈은 무엇인지,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먼저 이 시간 함께 자리하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 옹골 중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공예리입니다.
2: 저는 옹골 중에 다니고 있는 허지윤입니다.
3: 저는 옹골 중 다니고 있는 김다은입니다.
4: 전 아준 중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하율입니다.
5: 저는 수행 중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최하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꿈이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꿈이 미래의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도 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꿈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막연하게나마 지금 떠오르는 꿈의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2: 저의 꿈은 체육교사입니다.
3: 제 꿈은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4: 제 꿈은 소방관입니다.
5: 제 꿈은 도라에몽입니다.
0: 네, 다들 너무 좋은 꿈이네요. 저의 꿈은 유치원 교사입니다. 각자의 꿈에 관해 소개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일과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꿈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의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신체 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3: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동작이 신기하게 느껴져서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4: 제가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5: 제가 도라에몽이 되고 싶은 이유는 도라에몽은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오, 다들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정말 특별하고 멋지네요. 제가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갖게 된 이유는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유치원 관련 영상을 보는데 내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행복할 것 같아서입니다. 네, 각자가 꿈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체육 시간에 열심히 체육을 하며 신세를 단련하고 있고 미래의 임명고시를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제 꿈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은 1에서 3초 정도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있습니다.
4: 소방관이 되기 위해 하는 노력은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건 지금 도라에몽 주머니에 뭐가 많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부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0: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시도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한다고 하면 유치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아이들에 관한 걸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신의 롤모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롤모델은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꿈과 관련된 롤모델일 수도 있고 꿈과는 관련 없지만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2: 저의 롤모델은 오상욱입니다. 그 이유는 운동선수이기도 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탑을 찍고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3: 제 롤모델은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스즈메의 문단 속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 등이 있습니다. 제 롤모델인 이유는 작화 하나가 다 깊어 보이고 캐릭터의 감정이 급히 와닿기 때문에 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4: 제 롤모델은 4학년 때 만난 소방관 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손바닥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소방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 소방관 분께서 구급차에서 소독약을 갖고 와 정성껏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멋있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로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5: 제 롤모델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노진구인데요. 롤모델이 노진구인 이유는 그 도라에몽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진구는 도라에몽이 아닌데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0: 오, 다들 멋지고 좋은 분들이시네요. 저의 롤모델은 바로 오은영 박사님이십니다. 방송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맞춤 솔루션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 역시 박사님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케어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은영 박사님을 저의 롤모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각자의 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허지훈님과 김다은, 김하율, 차효연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은 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은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꿈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꿈이 아직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은 빨리 정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한번 정한 꿈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꿈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자신의 꿈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는 청소년 센터 라디오의 방송의 공예린이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는 청소년센터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신은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이 모여 우리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있나요? 등교길이나 하굣길에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듣기도 하고 새로운 무대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돌은 이제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과 패션, 춤, 팬덤 활동은 물론이고 아이돌이 전하는 말이나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경험하고 생각한 아이돌 문화에 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이돌 문화입니다.

0: 먼저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분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전주 동중학교 3학년 이수연입니다.
0: 저는 아중중 2학년 신은솔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래가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멋진 춤과 무대에 반하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더라도 솔직하게 된 계기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소개하고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소개해주세요. 아이돌의 이름과 데뷔 날짜, 데뷔곡 등 기본적인 정보도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1: 저는 세븐틴을 좋아하는데요. 2015년 5월 26일에 데뷔를 했고, 데뷔곡은 아낀다와 샤이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유는 13명이 다 각자의 특징이 뚜렷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0: 저는 보이넥스트도어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요. 데뷔 날짜는 2023년 5월 30일이고 데뷔곡은 돌아버리겠다 원앤올리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잘생겨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돌을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래를 우연히 들었거나 무대 영상을 보았거나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좋아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1: 이제 저는 원래 트로트를 좋아했지만 언니가 계속 세븐틴 노래와 예능을 봐서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됐습니다.
0: 저는

0: 긍정적인 점은 노력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불규칙한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1: 저는 장점은 일단 멤버들이 직접 곡 잡을까? 퍼포먼스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액 동안의 독창적인 음악 색깔이 확실하고 멤버 간의 케미가 좋고 멤버들의 소통과 팬들의 소통이 매우 다정하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무대를 너무 잘하고 노래가 좋아서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입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유일하게 아쉬운 점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면 멋지고 보면 되지만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들의 문화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팬들은 앨범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고 응원봉을 흔들거나 응원법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생일 광고를 준비하고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을 알리는 팬들도 있는데요. 팬들이 아이돌을 응원하는 방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0: 세븐틴 음악법 중에 13명의 이름을 나의 순서대로 말하고 또 다시 역순으로 13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저는 보넥도 팬들이 콘서트나 음악방송 현장에서 보넥도 특유의 유쾌하고 에너제틱한 터질 듯한 목소리로 떼창과 응원법을 외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최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무대 위의 모습, 평소의 성격, 멤버들을 대하는 태도처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여러분은 최애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노래와 춤, 외모, 성격, 말투, 팬을 대하는 태도 등이 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솔로곡 부를 때와 본업에 충실할 때, 예능에서 활약할 때, 귀여운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저는 음악에 대해 진지하고 열정 넘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무대 아래서 멤버들끼리 장난치고 팬들에게 일상을 공유할 때 무해하고 친근한 동네 친구 같은 모습을 모두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노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노래 제목을 소개하고 그 노래를 자주 듣는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0: 저는 돌고 돌아, 같이 가요, 청춘창가, 바람개비, 캠프파이어, 포옹, 어른아이, 울고 싶지 않아, 민들레, 휴지통, 7시에 들어줘, 파이팅 해야지 를 가장 많이 듣고요. 이유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가사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거의 모든 작곡을 우지가 해서 더 좋기도 합니다.
1: 저는 이번 신곡 바이럴 톡톡톡, 작년 신곡 오늘만 I love you입니다. 이 이유는 이번 신곡은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오늘만 I love you는 멤버들의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이돌 문화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유시연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돌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과 노래는 서로 다르지만 아이돌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위로와 힘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새로운 노래와 무대를 기다리는 시간, 친구들과 아이돌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팬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 문화는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아이돌의 음악과 활동을 즐겁게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고 지나친 경쟁이나 비난은 피하는 성숙한 팬 문화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를 떠올려 보셨나요?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돌이 없더라도 서로 다른 취향과 문화를 이해해 보는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청소년센터 라디오 방송의 쉬는 소리였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마이크 온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인후청소년센터 방과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교육 결과물입니다.

한 번쯤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리운 시절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저는 휴대폰 없던 어린 시절 집 전화로 친구 집에 전화를 걸고 누구야 놀자 하던 때가 그립네요. 친구들과 내가 좋아했던 음악, 드라마,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모자랐죠.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며 아무 걱정 없이 놀던 그때를 재현해 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 보고 싶은 시절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는 그리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타임머신입니다.

2000년 첫 노벨 평화상 시상식. 그 주인공은 연금과 투호, 그리고 납치와 사형 선고를 이겨내고 민주주의 꽃을 피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0: 첫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한 타임머신 진행자 유일한입니다. 첫 곡으로 보내드린 노래는 DJ DOC의 Run to You였습니다. 추억의 이 노래와 앞서 짧은 뉴스를 틀어드려서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2000년도 어디쯤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도로 온 이유는 오늘의 게스트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광란의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첫 게스트를 위해 2000년에서 시작합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랑 초, 중, 고를 함께 다녔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의 경험을 듣고 있으면 내가 좀 너무 재미없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험들이 다채롭고 재미있습니다. 유행의 한복판에 항상 이분이 서 있고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힙함의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효자동 깜장 닭가슬 효자동 깜장
1: 너무 긴데 그럼
0: 괜찮아요. 효자동 네. 깜장 닭가슴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효자동 깜장 닭가슴살입니다.
0: 닉네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
1: 요새 이걸 닉네임 짓는 게 유행이에요. 그 자기가 사는 동, 지금 입고 있는 옷 색깔, 그리고 방금 먹은 음식을 해가지고 제가 효자동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효자동 깜장 닭가슴살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네네. 너무 길어서 이게 말할 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0: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게스트 한 번 더 오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문덕이 오늘 닉네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을지문덕님 어서 오세요. 을지문덕님은 닉네임이 왜 을지문덕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2: 오늘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 초등학교 학생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 별명으로 네.
0: 초등학교 때 별명이 을지문덕이었다.
1: 별명이 왜 이렇게 다크한 뭐지? 장군이세요?
2: 아니, 저희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0: 원래 그랬죠.
2: 이름
0: 초등학교 때는
2: 가지고 별명
0: 네, 이름으로 네. 많이 뭐 지었어 가지고
2: 제 본명을 밝힐 순 없지만 네. 이름에 을자가 들어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0: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 존경합니다, 을지.
0: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쨌든 을지문덕님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효자동 깜장 닭가슴살님 제가 발음이 또 꼬일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그런지. 간단하게 닭가슴살님 어떠신지.
1: 네, 좋아요. 요새 닭가슴살 약간 무지성으로 먹고 있어가지고. 네, 살 빼려고 닭가슴살 먹고 있어서 다이어트.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도로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93년생 동갑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를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한번 옛날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여러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닭가슴살님.
1: 네네.
0: 가장 생각나는 네. 그 시절을 생각하면
2: 떠오르는
0: 첫 번째 에피소드?
1: 첫 번째 에피소드?
0: 있나요? 뭐 아니면 네. 물건이어도 되고 노래여도 물건. 되고.
1: 제가 어렸을 지금이랑은 다르게 어렸을 때는 되게 외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맨날 그때가 좀 사춘기가 일찍 왔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
0: 초등학교
1: 그래서 저학년 이제 저학년 때. 그래서 엄마랑 많이 싸우잖아요. 사춘기 때는. 네. 그래서 집을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20층 아파트였거든요. 네. 집을 그럼 나가라. 그래서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밥 먹을 시간 돼서 다시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
0: 그때 어머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1: 그냥 배고파서 집에 들어갔더니 밥을 주셨습니다.
0: 아, 그러고 다행입니다.
1: 그 시절에 되게 그 문구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 거기 맨날 문구점 가면은 그 500원짜리 작은 책을 팔아요. 그 약간 무서운 이야기 뭐 그런 거 이제 했는데 그때 빨간 마스크가 유행이었거든요.
0: 아, 맞아. 빨간 마스크였어, 우리 때.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무서워서 학교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맨날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서 탈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탈출 게임, 네. 저도 알아요. 이때, 그래서 이때는 그 게임이 진짜 유행했었잖아요.
1: 맞아요. 그때 하고 탈출 이러고 이제 하면은.
0: 술래가 한 명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니, 술래가 한 발로, 한 발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미끄럼틀 막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2: 아, 그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뭐 안 좋은 구역이라 그래서 거기 가면 괜찮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0: 오, 맞아요. 그럼 혹시 제일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뭐가 있어요?
1: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은 저는 그때 포켓몬스터를 네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 피카츄라 이츄 바이리코 오보기 그거랑 그
0: 맨 마 시작이야.
1: 아, 그게 시작할 때 예. 포켓몬 빵 있었잖아요. 그
0: 맞아요. 네,
1: 그래서 포켓몬 빵에서 띠부띠부실 그거 모아서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한 몇 년 전에도 포켓몬스터 빵 그때 유행이어서 그때 편의점 가면 맨날 없더라고요.
0: 예전에 한번 그 뉴스 본 적 있어요. 그 포켓몬 빵 사겠다고 줄 엄청 서가지고 꽤 근래 다시 유행했던 그 기억이 나요.
1: 네.
2: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닭가슴살님이 저희가 대학생 때쯤에 포켓몬 고 해서 그 게임이 굉장히
0: 맞아.
2: 저한테 전파하셔가지고 네. 같이 네. 휴대폰 들고 네. 길거리를 야, 맞아요. 포켓몬 잡으려고
1: 그래서 그때 데이터가 하루 만에 없어져가지고 10기가 쓰고 있었는데 데이터 하루 만에 다 써가지고 포켓몬 고 못했던 기억이 요새 지금도 하는 친구들 해요. 많아요. 그래서
0: 제 주변 친구 네. 제 주변에 최근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 친구가 있는데 신혼여행을 로마로 갔거든요. 거기서 포켓몬고 했다.
1: 아, 거기는 그 건물이 많아가지고 그 로마 유적지가 많아서 그 맞아요. 포켓스탑이 많겠네요.
0: 특히 희귀한 포켓몬들 많이 거기서 출몰한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그걸 했다고.
1: 이거 제가 그 뭐지 이게 포켓스탑이 하는 지역마다 그 뭐 몬스터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최근이 아니구나. 그때 여름에 덕진공원 가면은 네. 잉어킹이 진짜 많이 잡혀요.
0: 거기서 잉어킹이 나왔나요?
1: 네, 덕진공원이라서 그래서 잉어킹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냐뇽을 잡으려고 망냐뇽? 되게 노력했는데 못 잡아서. 아무튼 그리고 뮤츠 아세요?
2: 전설의 몬스터. 네,
1: 전설의 몬스터도 이제
0: 맞아요.
1: 포켓몬스터 빵에서 그 뮤츠가 나오면 그걸 사람들이 당근에 5만 원에 팔던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0: 엄청 귀한 거구나.
1: 네.
0: 아니
1: 포켓몬 빵이 뭐 2천 얼마, 천 얼마인데 뮤츠 하나에 5만 원에 팔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0: 저희가 포켓몬 1세대죠? 저희가 봤던 애니메이션.
1: 그런 거. 네, 맞아요.
0: 지금도 포켓몬스터가 방영을 하나요? 그건 내가 알아봐야겠다.
1: 근데 제 친척 동생들, 예, 제 친척 동생들이 06년생들이 있는데 걔네도 포켓몬스터를 봤는데 이제 저희가 아는 몬스터 이름이랑 좀 많이 다른 애들 알고 있더라고요.
0: 많이 진화된 애들인 것 같긴
1: 한데. 맞아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몬스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처럼 약간 그런 귀여운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이제 포켓몬스터가 저희 어릴 때는 안 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2: 네. 근데 잠깐만요. 네. 디제이님 안 보셨잖아요.
0: 아니요. 저는
2: 포켓몬스터 보셨어요?
0: 저는 포켓몬스터를 왜 좋아하냐면 네. 제가 그게 4시에 구몬학습을 했어요.
1: 아 맞다. 학습지 얘기도 하면 또 빠질 수 없죠.
0: 네. 구몬학습을 했는데 그거 끝나면 항상 포켓몬스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방 튀어나가가지고 포켓몬스터 보고 그러고 이제 뒤이어 매직키드 마술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서 봤어서 저는 포켓몬스터를 봤습니다. 게임도 했어요? 포켓몬스터 게임.
1: 게임 뭐가 있었어요?
0: 옛날에 그게 무슨 게임이지? 아, 그 뭘로 했던지 기억은 잘은 안 나는데 컴퓨터였나? 근데 그 포켓몬 그 박사 집 가가지고 거기서 뭘 얻고 나가서 뭐 풀숲으로 나가가지고 포켓몬 잡고 뭐 그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포켓몬 고랑 비슷하네요.
2: 근데 그게 초창기 게임인가요?
0: 초창기.
2: 저희 때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포켓몬스터도 진짜 물론 좋아했지만 저희가 딱 8살 때 나온 디지몬 어드벤처.
3: 아, 빼놓을 수 없죠.
2: 제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저한테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은 이제 다른 만화를 본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맨날 저희 둘이 싸우니까 그럼 번갈아 가면서 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맥이 흐름이 끊기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땐 녹살이 좋았나 봐요. 그게 저녁 시간에 했는데 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거 보려고.
3: 디지몬 보려고?
2: 네. 디지몬 어드벤처 보려고 친구 집을 저녁 시간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항상 저녁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친구네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있죠. 근데 저 혼자 때릴 수 없으니까.
3: 아, 남의 집 가서. 네.
1: 남의 집에 밥을.
2: 가서 저녁 먹으면서 보는. 그걸 이제 몇 번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되겠다. 그냥 집에서 봐라 제발.
0: 혹시 그때 봤던. 그 저녁에 네. 식사를 제공하고 TV를 제공했던 그 친구분에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듣고 있을 수 있잖아요.
2: 아 진짜 그랬다면 이게 너무 제가 전화 가면서 연락이 다 끊겼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고 덕분에 끝까지 결말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거.
3: 어린 시절을 지켜줘서 고맙다. 네, 아. 그러면은 최애 캐릭터 하나씩만 얘기해볼까요? 포켓몬스터 하나, 디지몬 하나.
1: 저는 제 최애 습사님? 캐릭터는 네. 저는 그냥 당연히 피카츄 좋아하고요.
3: 피카츄.
1: 네, 그때 피카츄 인형도 막 살 정도로 그래서 피카츄 좋아하고 피카츄랑 파이리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거기 나오는 포켓몬 다 좋아해가지고
3: 뭔가 그 포켓몬들의 좋아하는데. 매력이 뭐였어요?
1: 되게 귀엽고 또 캐릭 각자 개성도 있고 뭐랄까 그 반려동물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같이 이제 지우랑 피카츄랑 같이 모험을 다니면서 그 포켓몬 친구들을 모으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되게 그냥 좋아 보였어요.
3: 그래요?
1: 네.
3: 그러면은 을지문덕님의 디지몬, 네. 최애 디지몬?
2: 저도 다 좋아하는데 파닥몬.
3: 파닥몬?
2: 네. 왜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 걔 핑크색 아니에요?
2: 아닙니다.
1: 파랑색.
2: 주황색이에요. 이분들 뭐 맞다. 하시는 거예요?
3: 파닥몬?
2: 아, 디지몬 그 어드벤처 안 봤다.
1: 블라있는.
2: 아니에요.
3: 나 봤는데.
2: 아니, 지금 그, 닭가슴살님이 말씀하신 그 뿔라네는 파피몬.
3: 파피몬?
2: 네.
3: 핑크색은요?
2: 핑크색
3: 새처럼 생기네.
2: 아, 걔가 쉬라몬인가?
3: 나 걔 좋아했던 것 같은데.
2: 아. 저는 왜냐면 파닥몬이 그 디지몬 어드벤처도 포켓몬스터들처럼 진화를 하잖아요.
3: 네.
2: 나중에 되게 멋지게 파닥몬 진화를 하거든요. 약간
1: 엔젤몬으로 진화한다고.
2: 오, 맞죠.
3: 아, 네. 엔젤몬 그 약간 날개 달린
2: 아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3: 아, 그 네. 남자 주인공 네. 동생 거 아니에요? 동생?
2: 리키가 테일이 동생이었나요? 사실 저 완전히 기억나진 않아요. 네.
3: 왜냐면 그 날개 달린 그 수호신 네. 같이 생겼던 그 디지몬이 네.
2: 맞아요.
3: 그 동생 거였던 걸로 기억나요. 동생이
2: 나이가 디지몬. 어리긴 했죠. 왜냐면 지금 주인공이 8명이잖아요. 디지몬 어드벤처는 그 초등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3: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추억의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2: 어떤 노래?
1: 어떤 노래?
2: 텔레파시로 알려주셨나요?
3: 한번 골라보실래요? 뭐 포켓몬스터 노래 네. 아니면은 디지몬 노래
2: 네.
3: 골라보시면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1: 전 디지몬 노래 좋아해요.
3: 그럼 디지몬 어드벤처의 OST죠. 버터플라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4: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0: 디지몬 어드벤처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어릴 때 유행했던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대표적인 드라마 풀하우스.
1: 와
0: 파리의 연인이 있죠.
1: 내용이 다들 기억이 나세요? 근데 저희 너무 어렸을 때잖아요, 사실.
2: 그냥 그때 노래랑 약간 그거를 볼 때가 약 여름이어서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던 드라마에 약간 그런 게 생각나는 파리의 연인도.
0: 그러면은 풀하우스 OST를 한번 일단 듣고 올까요?
1: 아, 좋아요.
0: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0: 자, 음악, 뭐였지? 아, 풀하우스 OST 처음 그 자리에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반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사실,
2: 그래.
1: 네, 좀
0: 약간,
1: 어색했어.
0: 이게 뭔가 라디오 방송이라고, 이게.
1: 예의 차리느라고.
0: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어서 차라리 우리 그냥 수다 떨듯이 옛날 얘기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지금부터 반말로 한번 가볼게. 어차피 우리
2: 오,
0: 다
2: 그래.
0: 친구잖아.
2: 알았어.
0: 알지? 더 어색한 거 알지?
1: 잠깐만. 왜 이렇게
0: 더
1: 너무
0: 어색한
1: 어색해.
0: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1: 네. 아, 응.
0: 우리가, 지금 풀하우스랑 파리 연인을 준비를 했단 말이지?
1: 저는 근데 사실
0: 반말로 해줘.
1: 제가 또 저는 막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강박증에 근데 나는 둘다 드라마 내용 사실 잘 생각은 안 나거든.
0: 그치, 우리 완전 8살, 몇 살지?
1: 이게 2004년도에 둘
0: 4년.
1: 다 방영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1살,
0: 11살.
1: 12살 뭐 이때쯤이어가지고
0: 좀 어리긴 했네.
1: 근데 그나마 좀 기억이 난다 하면 나는 파리의
0: 파리
1: 연인.
0: 연인.
2: 그때 유행했던 그런 유행어들 있잖아요. 애기야,
1: 그치.
2: 가자. 맞아.
0: 맞아. 애기야, 가자. 그거, 김동건? 아, 이동건?
1: 아니, 그건 주인공.
2: 박신양이지.
0: 아, 박신양.
1: 그,
0: 맞아.
1: 한태주 씨였던 것 같아.
0: 극중 이름이?
1: 극중의
0: 극중 이름이
1: 이름이,
0: 한태주.
1: 한태주 씨.
0: 아, 맞아. 박신양. 내가 진짜 팬이거든, 박신양.
1: 거짓말하지
0: 아, 진짜 리얼로.
1: 마세요. 아니, 근데.
0: 진짜 팬이야.
1: 근데 지금 배역 이름을 기억 못했다고?
2: 아, 이것도 있다.
0: 그건 좀 그렇긴
2: 이
0: 한데.
2: 안에, 이 안에 너 있다.
0: 어, 그게
1: 그게
0: 이동건.
2: 왜 말을
1: 이동건이지.
2: 못해? 이 여자가, 저 남자가 내 남자다.
0: 왜 말을
2: 저
0: 못해?
2: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애기야, 가자. 이랬던 것 같은데.
0: 생각난다.
1: 이게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 옷가게 같은 데서 뭐 마주쳤는데, 약간 여자 주인공이 주눅 들어 있으니까 왜 말을 못해 하면서 애기야 가자 막간 뭐 이런 박력 있게 왜냐면 그 아시 알지 그 시절에 남자 주인공들이 다좀 까칠하면서도
0: 약간 화나 있고
2: 약간 테토 느낌
1: 그치
0: 맞아 테토 느낌
1: 지금 안하무이네 지금 같으면 전혀 먹히지 않을
0: 맞아 맞아
1: 스타일 나쁜 남자
0: 나쁜
1: 스타일
0: 남자
2: 그리고
0: 그때는 그렇긴
2: 항상
0: 했지
2: 재벌 항상 남자는 재벌이고
0: 맞아
2: 여자는 뭔가 평민이어서 그 둘의 사랑
0: 약간
2: 이루어질 수 없는
0: 신데렐라 스토리
2: 그런 사랑 근데
0: 그게 풀하우스에서도 똑같아
2: 맞아
0: 풀하우스에서 보면은 내가 최근에 이제 다시 보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엄청 유명한 대스타 영화배우 그게 정지훈 씨 지금 비 그분이고 송혜교 씨가 작가 지망생 그래서 그 뭐 신분이라고 하기 좀 멀어
1: 작가지망생이었구나.
0: 그렇지만 그런 갭 차이가 나는 거지.
2: 맞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고.
1: 아, 고졸 출신의 작가지망생.
0: 그래서 계속
2: 근데
0: 보면은 정지훈 씨가 계속 화가 나 있어.
2: 근데 약간 그러면서 은근히 챙겨줘. 맞아.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고.
0: 맞아.
1: 그건 기억나. 나는 개그 콘서트는 진짜 잘 챙겨봤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왜 유명한 드라마
0: 패러디 무조건
1: 패러디를
0: 했지.
1: 무조건 했잖아. 그 뭐지? BC의 엄청 파인
0: 가슴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1: 브이넥 니트 저럴 거면 왜 입으셨을까? 이거는 그건 기억나네.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2: 그 시절 패션이 좀 많이
0: 맞아.
2: 패션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0: 암흑기였어,
2: 그
0: 그때?
2: 패션 암흑기가 딱 그때여서 그 송혜교 씨가 볼레로를 입었는데
0: 아,
1: 볼레로
2: 그때
1: 오랜만이다.
2: 볼레로가 유행이었는데 그것도 진짜 색깔도 엄청 다양해 막
0: 맞아. 형형색색 되게 화려하더라.
2: 막 민트색 막 핫핑크 막 근데 그때도 그 송혜교 머리가 유행이었는데
0: 맞아. 이
2: 그
0: 옆으로 묶는.
2: 옆으로 묶은 그 약간 아가타 강아지 모양 그 머리끈
0: 핀,
2: 되게
0: 맞아.
2: 삥
0: 머리핀.
2: 유행이어가지고 그거 친구들이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나고
0: 맞아. 어릴 때그 아가타 저기 머리끈을 했던 기억이 있어.
1: 근데 그 당시엔 이게 진짜 예뻐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눈에도. 근데 지금
0: 그치
1: 보면 이 유행만은 약간 안 돌아오길
2: 근데 지금 약간 그 시절 패션이
0: 다시 돌아오나?
2: 조금 Y2K인가?
0: Y2K,
2: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비슷한데 좀 다르게 돌아와가지고
1: 와.
0: 요즘은 어떤 스타일이야?
2: 요새 막
0: Y2K랑 비슷하지만 완전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1: 아까 닭가슴살 님이 우리 중에 가장 힙합 패션을 잘
0: 맞아. 제일 잘 알잖아.
2: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니는데 거기 친구들이 이제 05년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연령을 아우를 수밖에 없어요.
1: 잠깐만요.
2: 모든 유행어를 아우를 수밖에 없는 게
0: 굉장하다.
1: 파리의 연인과 풀하우스는 아예 그 이후에 태어난다는
2: 거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1: 또 젊은 감각이 젊은 감각 이러면 너무
2: 젊은 감각은 굉장히 말은 젊은데 되게
0: 멘트가
2: 어르신 멘트가. 어르신 말투네.
1: 왜 이러지?
2: 근데 근데 저는 이때 드라마가 되게 스토리가 엄청 탄탄해서 지금 드라마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 스토리가 탄탄했어.
1: 그게 제 생각에 옛날에 드라마는 되게 길지 않았나요? 막 20부작.
0: 길어서 기본 20부작이었어.
1: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감정선이 쭉 이어지는데 맞아. 요새는 사실 되게 짧잖아요. 19부작, 12부작 이런 드라마도 있으니까.
2: 그리고 엄청 극단적이고 막.
0: 맞아. 옛날 드라마들이 그런 설정들이 되게 극단적인 게 많았어.
1: 드라마. 뭐 내용에 대해서 고이 떠는 게 없긴 한데.
0: 아, 풀하우스에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명장면.
2: 명장면.
0: 내가 기억난다기보다는 내가 찾아봤고 좀 요즘
1: 요새
0: 다시
1: 아까 다시 보게
0: 되는 게 곰새마리.
2: 어 맞아요. 그 곰새마리.
1: 아, 여자 주인공이 그
0: 송혜교 씨가 곰새마리를 이렇게 부르면서 맞아. 귀엽게 춤을 추는 그 장면.
1: 들으니까 나도 기억난다.
0: 내가 이거를 뉴스에서 찾아봤는데 이 풀하우스가 나오기 전 송혜교 씨가 출연했던 그런 드라마들. 가을 동화 같은 거. 그러니까 청순 가련 이미지. 엄청 슬픈 여주인공의 역할을 하다가 풀하우스에서 엄청나게 발랄하고 되게 당차고 그런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는 기사를 봤었거든. 그래서 더 그런 장면들이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2: 그 정지훈이 송혜교랑 계약 결혼을 맺고 신혼여행을 간 장면에서 그 송혜교가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그래서 정지훈이 그 자전거 태워주는 장면? 그냥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0: 오, 자전거 태워주는 장면?
2: 그게 둘이
0: 처음으로 가까워지는 순간인가?
2: 그때 극중에서 송혜교가 아버지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정지훈이 약간 아버지처럼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둘이 꽁냥꽁냥하는 모습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송혜교랑 정지훈 첫 만남이 비행기 아니었는데 송혜교가 그때 정지훈 탑스타인데 옆에서 계속 토하고
0: 맞아 계속 말 걸고
2: 그것도 되게 웃긴 장면이었던 것 같아.
1: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 찾아봤거든. 그 등장 인물 이름이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정지훈 씨는 이영재, 송혜교 씨는 한지은.
0: 맞아 맞아. 거의 그러면은
1: 이쯤에서 노래
0: 노래나 하나
1: 듣고 싶어요. 갑자기
2: 노래 듣고 가시죠.
1: 아까 프랑스는 들었으니까 파리의 연인
0: 한번 들어볼까요? 네. OST를 제일 유명한 거는 조성모 씨의 너의 곁으로. 요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파리의 연인 OST 너의 곁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조성모!
0: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어. 지금 조성모 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1: 그쵸.
0: 지금 2000년대 쭉 달려왔는데 일단 조성모 씨 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을지문덕님이 조성모 씨 팬이라고 해가지고
1: 사실은 이때 당시는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왜냐면 유명했잖아요, 발라드의 황태자로.
0: 맞아, 맞아. 근데
1: 저는 이 초등학생 때는 만화만 보는 진짜 잼민이었어가지고 그냥 조성모 씨는 아저씨는 그냥 출발 드림팀에서 운동하는 아저씨.
0: 맞아, 출발 드림팀에. 맞아요. 조성모 씨가 운동을 잘했나?
1: 잘했어. 막 뛰틀 엄청 높은 엄청 것도 성공하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고 사실 좀 좋아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뒤에 2008년도에 그 혹시 어? 아까 박신양 씨 팬이라고 했잖아.
0: 맞아 맞아. 나 박신양
1: 바람의 팬. 화원 드라마.
0: 안 봤어.
1: 과만 팬 아니에요 이 사람.
2: 검증이 필요합니다.
1: 이 사람은 무늬만 팬.
0: 근데 잠깐.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다른 작품 보고 완전 빠진 케이스여가지고
1: 그러셨구나.
0: 바람의 화원은 안 봤지만
1: 알았어, 어쨌든 이 정도 넘어가고 어쨌든 바람의 화원을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OST를 또 조성모 씨가 불렀어요. 바람의 노래라고.
0: 바람의 노래를 불렀어.
1: 네, 나중에 틀어주세요. 그 노래를 듣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좋아하게 됐는데 그때도 막 엄청 좋아한다기보단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2009년에 조성모 씨 7집이 나왔거든요.
0: 2009년에?
1: 네. 그래서 그 7집을 그냥 한번 구매해봤어요. 그런데 그 앨범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빠져서 예, 노래 찾아 듣고 그냥 앨범 좀 사고 이랬죠. 네. 그 전까지는 전혀 사실 노래를 안다고 하면 그 빠라바밤 빠빠밤
0: 맞아
1: 그 다짐
2: 네. 그때 내가 아니야
0: 맞아 그 노래
2: 네 얼굴만 봐도 눈물 진짜
1: 진짜 제가 신나는 노래를 어릴 때 좋아했어가지고
0: 맞아 발라드만 부르는 게 아니었어
1: 네 그 노래 정도만 알았지 유명한 사실 발라드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커서 좋아하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조성모 씨 하면은 네. 나는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동네 언니 중에 한 명이 조성모 씨의 엄청난 팬이었어.
1: 아, 진짜?
0: 얼마나 팬이었냐면 항상 조성모 씨가 나오는 프로를 틀어놓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1: 저는 팬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면.
0: 그 정도로 너무너무 네. 좋아했는데 그 언니분이 사실 조씨여가지고 제가 어릴 때 조성모 아저씨 조씨인데 언니 조씨 어떻게 결혼하지?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
1: 걱정했구나.
0: 언니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1: 동성동본이니까.
0: 하지만 언니는 지금 결혼해서 매우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1: 꽝 대신 닭이다.
0: 아 그렇다기보다는 연락을 한 20년 동안 안 해서 사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지만 어쨌든 네. 조성모 씨에 대한 저의 추억은 그렇습니다. 그 가시나무새? 그 노래도
1: 가시나무.
0: 가시나무.
1: 네. 그 노래 리메이크예요 사실. 조성모 씨의 원래 오리지널 노래가 아니고
0: 리메이크구나. 네. 원래 누구 노래였지? 가시나무? 조관우? 조관우 씨? 아닌가?
2: 그거는 누르신 분 아니에요?
1: 네. 가시나무는 저희 교과서에서도 옛날에 실렸던 시인과 촌장.
0: 시인과 촌장. 네. 가시나무새를 가시나무를
1: 네, 가시나무. 네, 그러니까 1988년도에 원곡은 나왔고 그걸 이제 2000년도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 앨범 수록하면서 유명해졌죠. 네.
0: 그 이 노래 이거 봤죠? 내 안에
1: 맞아요.
0: 내가 너무도 많아.
1: 맞아요. 가사 너무 좋죠.
0: 진짜 시적이다.
2: 네, 진짜 시적이네.
0: 혹시 닭가슴살님 그때 좋아했던 가수 있어요? 조성모 씨 뭐 아니더라도.
2: 아, 2004년?
0: 뭐 2004년도 괜찮고.
2: 그 박정현의 와. 와?
0: 그때였나?
1: 이정현.
2: 이정현의 와. 그게 되게 부채춤 유명해가지고.
0: 맞아.
2: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이정현의 와로 그
0: 나 기억나
2: 그 장기자랑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친구 오랜만에 연락해봐야겠네요. 벌써 애가 둘인데
0: 벌써
2: 네 그래서 애를 기억나. 둘이나 낳아가지고 지금 바빠서 만날 틈이 없습니다.
1: 저도 이정현 씨는 좋아했어. 제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나는 노래 매니아였기 때문에 뭐 와 바꿔
2: 아 맞다 맞다
1: 부터 해가지고 또 신나

0: 2003년에 발매된 조성모 5집 피아노 듣고 왔습니다.
1: 여기서 뽀록 나네요. 제가 되게 얕은 팬이라는 게 아까 2005년인 줄 알았어요.
0: 얕은 팬이어도 저는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가 박신양 씨 좋아하는 거죠.
1: 아, 그러네, 그것보단 그럼. 깊다.
0: 이제 벌써 끝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 있잖아. 2000년에서 2005년 초등학교를 보낸 시절. 그때 깜장 닭가슴살님이랑 일지문덕님 각각 자기 자신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1: 그냥.

0: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라.
1: 아, 놀아라. 맞아.
0: 신나게 놀아라. 그렇게 그냥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1: 좋네요. 닭가슴살님?
2: 나도 좀 더 재밌게 놀아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1: 그 시절 재밌게 놀아라.
2: 그리고 주식 공부를 좀 했으면 주식 공부를 좀 하지 그랬니?
0: 8살인데.
2: 부동산도 좀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그랬다면 넌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0: 아니, 그거 생각한다. 우리 초딩 때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그런
1: 맞아,
0: 거잖아요. 약간
1: 읽었지.
0: 키라처럼.
2: 키라 같은 삶을 산다면 넌 지금도 놀수 있었을 텐데.
1: 진짜 추억의 책이다. 추억의
2: 그래.
1: 책이야.
2: 저는 그때 후회 없이 놀았던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즐거운 기억이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살았구나. 근데 그때 살았던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산다면, 넌좀더 이제, 밝은 아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주식창만 들여다보면서, 아, 이거를 들어가 마라. 개미인데 아직, 이렇게 막, 아직 개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정말 작은 거에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많아서,
1: 맞아.
2: 누군가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즐겁게 놀았던 때가 좀 그립고, 그냥 잘 놀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1: 갑자기 생각하는데 우리 어릴 때 구슬동자 막 그런 거 갖고 놀았잖아.
0: 빅토리 구슬동자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1: 그 장난감들에 대한 거를 한번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면
2: 장난감
1: 어떨까?
0: 완전 좋아요.
1: 탑블레이드 뭐 이런 거.
2: 탑블레이드.
1: 기억나지?
2: 레디 셋
0: 완전 좋아.
2: 고 이거.
1: 그거 김치 그 통에 이렇게 팽이
2: 김치통에
1: 돌리고
2: 있구나. 그때 따로 팔았던 것 같은데.
1: 그때 빨간 큰 통에 있었어.
0: 우리 김장할 때
1: 김장할
0: 쓰는.
1: 때.
0: 맞아. 그런데 해야지. 왜냐면은 안
1: 안
0: 튕겨
1: 튀어나가니까.
0: 나가니까. 좀 해봤네.
2: 이 오빠가 있어가지고
1: 나
2: 이게
1: 오빠 하는 놀이
2: 있었구나.
1: 그래서 다 했잖아.
0: 이 얘기도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려. 다음에
1: 그러니까 우리
0: 정규
1: 인제
0: 편성이 된다면.
1: 우리가 인제 약간 입이 터졌어. 막 나오기
2: 역시 이제 내향인이라 이제 적응돼가지고
1: 맞습니다.
2: 저희가 모두 내향인인 점 이해해
1: 내향인입니다.
2: 주시고
1: 1회차를 마치면서 혹시 어떠했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들어볼까요?
0: 먼저
2: 네,
0: 하실래요?
2: 내가
0: 네.
2: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하기 전에 미리 그냥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되게 뭐지? 지금 같은 이런 삭막한 삶을 살다가 옛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뭐랄까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달까?
1: 오, 맞아.
2: 그리고 뭔가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약간 치매 어르신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시절 TV 같은 뉴스 프로그램 보고 그 시절대로 살면은 되게 그 시절의 자신을 느끼면서 다시 젊어진다는 심리적으로 뭐 안정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걸 봤는데
1: 나도 알아,
2: 마치
1: 그거.
2: 내가 그 사람이 된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에 되게 과거 노래 되게 많이 듣고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걸 준비하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준비 안 했는데 그냥 노래 계속 많이 듣다 보니까 되게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하면서 되게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
1: 되게 뿌듯한 게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확히
2: 그
1: 그런
2: 목적에
1: 취지.
0: 저는 이거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쭉 계속 묻는 애 누구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즐거웠고 사실 저희가 오래된 친구잖아요. 이렇게 DJ 덕분에 또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어서 고맙고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
1: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신 두분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2: 지금 방금 이렇게 과거의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하니까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생각이 나서
1: 버즈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게스트분들 인사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제 2000년도에서 다시 2026년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나눠봤던 잠깐의 추억여행이 지루했던 일상에 다시금 활력을 주는 것 같네요. 한동안 2000년도의 노래들을 듣고 다닐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게스트와 함께 몇 년도로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여행을 떠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DJ 월하랑 인사드립니다. 햇볕이 강렬히 내리쬐는 8월입니다. 지난 시간 휘소와 선호의 온도도 직장 내 갈등도 조금씩 더해가는 게 느껴졌죠? 과연 휘소는 이 과정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피스 로맨스 제3화 참을 수 없는 순간 마이크 페리와 망고의 메이즈 들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0: 아, 주말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 아직 변명 준비 못했는데 뭐라고 하지? 그냥 궁금했다고 할까? 아니, 새벽에 흑심 있어 보이는데. 그럼 술 때문이라고 하는 건? 아니, 술 버릇이 느슨해 보이는데.
1: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 저 혹시 제게 메시지를...
0: 아, 갑자기 보내서 놀랬죠? 간만에 긴장이 풀어져서 그만. 진짜 밤샜나 궁금해가지고.
1: 아, 그러셨구나.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서 바로 답장을 못 드렸어요.
0: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1: 전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0: 아, 그래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1: 아, 그게 아니라... 네. 실은 엄청 생각 많이 해서 쓴 답장이었다. 처음엔 상사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점점 부장님 행동 하나하나가 시선에 들어오는 걸까?
0: 선우 씨, 이리 와봐요.
1: 네.
0: 여기는 A값이랑 B값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 차이가 나서 보기가 편해요. 이런 식으로... 선우 씨?
1: 어?
0: 선우 씨?
1: 네.
0: 집중해야죠, 모니터에.
1: 죄송해요.
0: 그리고 업체한테 설명할 때는 업체 담당자가 모를 거란 가정하에 쉽게 풀어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예를 들면
1: 가까워진다.
0: 이런 식으로.
1: 향이 되게 좋다. 향수 뭐 쓰실까?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잘못 기대서 그만 넘어뜨렸네요.
2: 똑똑.
0: 지은 씨.
2: 부장님 곧 외근 나가시죠? 저도 외근인데 어느 쪽이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0: 벌써 시간이. 하지만 아직 설명이 덜 끝났는데.
1: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지은 씨, 고마워요. 장소가 여기거든요?
1: 부장님은 왜 이렇게 선배한테 활짝 웃어주는 거야? 나한테보다 더 잘 웃어주잖아. 아니,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0: 그럼 선우 씨, 외근 다녀올 테니까 떨어진 서류들은 다시 순서대로 정리해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가요, 지은 씨.
2: 그런데 부장님, 그거 아세요? 이번에 한스레빗에 피규어 신상 나온 거?
0: 아, 그래요? 아직 못 봤는데 찾아봐야겠다.
1: 그러고 보니 부장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네.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부장님은 대체 뭘 좋아하실까? 한스 모식이라고 하던데 그게 뭐지? 찾아볼까? 아까 지훈 선배가 이야기한 게 이거구나. 선배 자리에 있던 피규어. 시리즈가 있었네. 나도 이거 말씀드리면 부장님이 좋아하실까? 웃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0: 피곤하다. 근데 나왜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지? 부장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TV나 봐야지. 재밌는 거뭐 없나?
1: 오늘의 강의 주제는 사랑의 이해와 접근입니다. 어깨걸이 극락초가 고개를 내밀고 구애의 춤을 준비합니다. 그 전에 준비 자세가 있는데요.
2: 우린 그걸 입덕보정이라고 한다죠?
0: 설마 내가 지금... 말도 안 돼. 난 자리도 아직 못 잡았다고. 이런 나를 부장님이 어떻게 보시겠어? 진정하자. 아니야. 아닐 거야!
3: 아, 저런. 선호가 지독한 입덕부정기에 접어들었나 보네요. 레이디 가가 원곡, 제이 스미스가 리메이크한 배드 로맨스 들으며 선호의 마음속에 어떤 난리가 났을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뭔가 이상하다. 그것도 상당히 이상하다. 역시 발단은 새벽에 잔이를 보낸 것인가? 그냥 그때 좀 참아볼걸. 내 손가락. 선호 씨는 그 후 매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 증거 1.
1: 선호 씨, 그 서류 지금 필요한 거 맞아요?
2: 부장님, 네, 엄청 참고, 많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엄청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바빠서 이만...
1: 그건 이면진데?
0: 증거 2. 그럼 회의 내용은 받아 적어서 이따가 공유를...
3: 선호 씨, 정신 차려. 지금 특수 문자로 작성하고 있어.
1: 그건 숫자 키고. 눈이 침침한가?
0: 증거 3.
4: 선호 씨, 나랑 집 방향 비슷한데 오늘 차 태워줄까요?
2: 아, 감사합니다.
4: 부장님도 같이 태워드릴까요?
0: 좋아요. 마침 오늘 차를 놓고 와서.
2: 부장님 집 방향은 저희랑 반대편인 것 같은데요?
4: 그래서 부장님 쪽 먼저 들렀다 가려고요.
2: 길을 꽤 돌아간다니까요?
4: 아유, 괜찮아요.
2: 퇴근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0: 뭐가 문제예요, 선호 씨? 지은 씨랑 둘이서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4: 부장님 내리고 나면 어차피 둘뿐인걸? 급하네, 선호 씨.
2: 아니요. 그건 아닌데.
0: 왜 이렇게 걸거치지?
2: 마주치는 건 요새 너무 떨리고, 그렇지만 부장님께 서류 피드백은 받아야겠고, 책상에다 덜렁 두고 가면 이런 말씀 하시겠지? 말없이 서류만 두고 가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0: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죠? 저 따라하는 거예요?
2: 아니요.
0: 똑같던데요?
2: 업무적으로 참고해본 거예요.
0: 아, 그래요? 그럼 이따가 보고서 예정대로 주세요.
2: 아, 땅굴 파고 들어가고 싶다.
0: 아, 선호 씨 행동이 점점 열받네.
4: 부장님, 발주 서류 한번 검토해 주세요.
0: 아, 네.
2: 부장님이랑 선배가 또 붙어있잖아. 왜 이렇게 갈라놓고 싶지?
5: 무섭다고요, 대표님.
6: 강부장, 아직도 여기 있어. 대성씨가 무서워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잖아. 일단 거리 두라고 했을 텐데.
0: 아직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 하는 중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대성씨는 저와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방금 전 굳이 자기 발로 걸어와 제 앞에 서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5: 네, 보세요 대표님. 부장님은 늘 이렇다니까요.
6: 에휴, 부장식이나 돼서 밑에 직원들과 트러블 나서야 되겠어? 그리고 싸움이 났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일할 사람 모자란데? 언제 교육해서 다시 뽑아? 강 부장이 책임지고 한 달 동안 거리 둬.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내가 대표니까 내 지시에 따라. 알겠어?
0: 대표님.
6: 따로 얘기하지. 들어와.
0: 지은 씨, 이대로 발주해 주세요. 고생했어요.
7: 감사합니다.
5: 그러게, 날 내버려뒀으면 좀 좋아.
2: 정말.
4: 진정해요, 선호 씨. 그나저나 1대1로 얼마나 퍼부으시는 걸까, 대표님은.
2: 무슨 얘기들을 저렇게 하시는 거지? 부장님은 괜찮을까?
4: 부장님.
2: 부장님.
0: 다들 왜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외근이 있어서 갔다 올게요.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들 퇴근해요.
2: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 요새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는데 메시지라도 보낼까? 부장님, 괜찮으신가요? 내 메시지에 답은 없었다. 부장님은 퇴근할 때까지 보이지 않았다. 부장님, 다시 돌아오시겠죠?
4: 부장님 대범한 분이셔. 이런 걸로 물러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상심은 크시겠다. 대성 지도 대표님도 이번엔 심했으니.
2: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부장님은 볼 수 없었다.
4: 부장님이 안 쓰고 있던 연차 싹 몰아서 쓰고 한동안 쉬기로 하셨대. 하긴 요새 일이 마무리되는 기간이니까 이참에 숨 고르게 하시려나 봐.
2: 그렇구나. 그럼 보고만 해놔야겠다. 부장님 덕분에 일은 잘 마무리했어요. 힘드셨을 텐데 일단 푹 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래, 휴가라고 했으니까 휴가라면 괜찮을 거야. 아니, 사실 괜찮지 않다.
4: 선우씨, 볼펜들 떨어졌다.
2: 언제 떨어졌지?
4: 요새 왜 그래, 선우씨답지 않게? 무슨 일 있어?
2: 아니요, 그냥 좀... 부장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안 안 나오시지.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장님이라면...
0: 아, 선우씨, 고마워요. 선우씨, 여기 봐봐요. 자료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부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뿐인데 일이고 뭐고 그냥 다 막히는 느낌이야. 벌써 2주가 지났다.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는다. 부장님 자리에는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어쩌면 부장님과의 다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불안이 점점 현실에도 쌓여가는 것 같아 부장님 자리를 닫기 시작했다. 피규어 넘어졌네. 언제 이렇게 됐지? 자, 잘 서 있어. 주인이 없을 땐 네가 자리 지켜야지. 강희수 부장님, 별일 없는 거죠?
7: 아휴, 강 부장! 우리 저번에 했던 과제 2000년도 연구노트 봤어? 아이, 쉬지 참.
0: 대표님, 오염한 분해 관련 자료 말씀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7: 아, 없네, 자리에. 어디 있나 찾아봐야지.
2: 모두가 씁쓸하다. 단 한 사람만 빼고.
5: 그러게, 날 내버려뒀으면 좀 좋아. 아니, 너무 했잖아요. 그동안 부장님이 저만 괴롭히고, 눈치 주고, 구박하고,
4: 이놈의 각소리는 언제 집에 가나?
5: 역시 인과응보라니까? 아, 이참에 확 나가셔도 좋을 텐데.
8: 선배, 좀 착착하세요. 일도 못하면서 징징거리는 거 정말 민폐라고요. 여기에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은 지금 모함으로 힘들어서 사라졌는데 뭐가 좋다고 혼자 나불거려?
5: 나불? 아니 저 자식이!
8: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9: 어, 네, 선원 씨, 어서 가요.
5: 야, 야 가긴 어딜 가? 야, 너!
10: 아이, 대성 씨 진정해.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가 될 거야.
5: 뭐 꼴뚜기? 그러는 너 뭔데?
10: 난 갈치. 그니까.

0: 선호 씨가 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심함이 선호 씨 장점이니까 계속 그렇게 일해요.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모습 보이고 말았지만 선호 씨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봐요, 우리.
1: 메시지를 안 읽어도 상관없어. 내가 부장님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니까. 확인하고 싶어. 괜찮은지 정말 보고 싶어.

0: 여긴가?
1: 아메리칸 블루라고 제가 주말에 자주 가는 단골집이에요. 특히 토요일 특선 메뉴가 킥이에요.
0: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혹시 키 이 정도에 칼 단발에 이름은 강혜수라는 분 아시나요? 여기 단골인데.
1: 근데 누구시죠?
0: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인데요. 부장님이 잠수를 타셨어요.
1: 그럴 리가 없을 텐데.
0: 혹시 오늘 오셨으면...
1: 여긴 없는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1: 그런데 왜요? 걱정돼요?
0: 네, 아주 많이요.
1: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아쉬워서 어떡해요. 우리 카페 뷰가 진짜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고 가세요. 마음이 많이 가벼워질 거예요.
0: 그럴까요?
1: 그럼요. 저기 이정표 보이죠? 저기까지 가는 게 특히 괜찮을 거예요. 시무룩해 하지 말고 이거 과자 가져가요.
0: 이렇게는...
1: 괜찮아요. 맛있으면 나중에 사러 오세요.
0: 감사합니다. 경치는 진짜 좋네. 왜 부장님이 여기 오시는지 알겠다. 부장님이다. 부장님!
2: 저 사람은... 내가 드디어 헛것을 보나? 선우 씨, 여긴 어떻게...
0: 다행이다. 진짜로.
2: 그게 무슨...
0: 걱정했어요. 이제 못 볼까봐. 저 부장님이랑 저 계속 같이 일하고 싶어요.
1: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말해주다니 일에 대한 열정이 좋네요.
0: 그게 아니라 부장님이 계속 신경 쓰인다고요.
1: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럴 줄 몰랐는데.
0: 좋아해요.
1: 네?
0: 처음엔 저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부장님이 여러모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부장님이 저더러 세심하다고 해준 날, 그날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알아요. 그동안 제가 계속 이상했다는 거. 왜 이러지 싶었는데 부장님이랑 잠시 거리 두고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분명해졌어요. 좋아해요. 이제 알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2: 선우 씨.
0: 저 아직 미숙한 점도 있을 테고 바보 같을 때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장님 옆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3: 선호가 희수의 빈자리를 느끼다 결국 좋아하는 마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한편 대표의 결정으로 인해 희수의 직장 내 갈등도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일이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럴까요? 그 뒷이야기는 9월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수와 카페 사장의 호랑, 선호역의 이웃랑, 대표와 지훈역의 허명, 대성역의 김사나, 기타 조연, 기획, 작가, 진행의 월하랑, 연출의 호랑이었습니다. 그럼 톰 프라네와 플로드 맹고스의 댄스 인 더 레인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전주우아중학교 김우현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팩케어 라이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써볼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더 당겨주세요.
1: 네.
0: 좀 더 당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바쁘시죠?
1: 아,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진료 시간을 일단 비워놓고 이렇게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가운데 정확하게 또 아주 꼼꼼하게 그 정보를 짚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과 이 팩케어라이프를 함께한 게 벌써 오늘이 19회째더라고요.
1: 벌써 그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0: 많이 됐죠. 네.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질환, 바로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위에서도 이 심장병 때문에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이런 그 견주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압이나 심장 건강을 신경 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기침을 하거나 산책할 때 힘들어하면 보호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 노화가 아니고 심장병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뭐 약 먹일 때랄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또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거요. 우리가 흔히 심장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심장병의 정의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사실 뭐 심장병의 정의라기보다 뭐 심장병이라고 하는 건 다시 딱 심장 자체의 문제만을 일으키는 말은 아니라, 사실 이제 심장의 모양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모든 질환들을 통틀어서 심장병이라고 일컫고 있고요.
0: 네.
1: 강아지에 있어서는 뭐 판막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판막이요?
1: 네, 맞습니다. 판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뛰어야 되는데 일정한 속도로 뛰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뭐 부정맥 같은 경우도 심장병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형견이나 고양이에 있어서 심장에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질환들까지 통틀어서 심장병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원장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심장의 구조도 꽤 비슷한가요?
1: 사실 심장 구조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사람에 비해서 좀 일어나는 질환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심장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과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소형견, 저희가 많이 보통 일상에서 많이 키우는 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막 질환이라고 하는 승모판이라고 불리는 이천판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0: 네네.
1: 판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노화로 인해서 판막에 변성이 일어나서 생기는 네. 판막 질환이 가장 많고요.
0: 네.
1: 대형견에 있어서는 오히려 근육에 심장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커지게 보이는 이제 DCM이라고 하는 확장성 심근병이 주로 많이
0: 약간
1: 나타나고 있고요.
0: 비대해진다 이렇게.
1: 맞습니다. 심장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심장이 커 보이게 되는 네. 이제 확장성 심근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심장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심장이 이제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0: 네네.
1: 그런 질환이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고양이에서는 반대로 심장 근육이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기
0: 그것도
1: 때문에.
0: 안 좋은 거예요?
1: 맞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게 되면
0: 네.
1: 심장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돼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박수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고양이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에서는 심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심장이 커 보이는 거를 저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 자체의 사이즈가 변화가 없이 심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됐을 때는 심장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심장 안에 있는 근육만 두꺼워지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 심장병은 강아지에 비해서 쉽게 심장병이 있는 거를 진단하기가 훨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군요.
1: 네, 맞습니다. 또 거기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판막질환이 대부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막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류, 그러니까 저희 청진을 해서 심장 안에서 혈액이 흘러가는 소리를 저희가 청진을 해서 듣게 되는 건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막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 쿵쾅쿵쾅 하는 소리에 있어서 심잡음이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구나 없구나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반면에 비해서
0: 네.
1: 고양이에 있어서는 그런 판막질환이 아니고 단순하게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은 청진을 했을 때 심잡음이나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기 때문에
0: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니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에 있어서는 청진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고양이가 심장병이 있구나 없구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에 비해서는 고양이가 심장병을 진단하기가 훨씬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하나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받다가 수의사 선생님한테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심장이 덜컥하거든요. 제 심장이 덜컥하거든요. 큰 병이 생긴 것처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 조금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정상적인 심장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소리,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심장 안에서 혈액이 원래와 다르게 흐르거나 아니면 판막 사이로 혈액이 새어나가게 되면 그때 들리는 쿵쾅쿵쾅 하는 사이에서 혈액이 원래 흘러가야 되는 방향과 다르게 내거나 정말 이렇게 자꾸 판막 사이를 새어나오게 되면 그때 나는 잡음을 저희가 네. 심잡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0: 근데 선생님들은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정상적인 심장음과 심장병이 1기, 뭐 2기, 3기, 네네. 4기로 갔을 때 각각 달라지는 심잡음을 저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네. 청진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 아이가 심잡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캐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심장병이 이미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에 있어서 소형견에 있어서는 사실은 판막질환이 대부분의 소형견들이 판막질환에 의한 심장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잡음을 통해서 대부분 저희가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막 질환이 아니라 심장 근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네네. 때문에 심장 잡음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디텍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잡음이 들린다라고 하면 대부분 심장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심잡음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장병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세요.
0: 그것도 아니니까요.
1: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장읍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심장병이 진단될 수 있는 이런 예외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장병 진단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 심장 초음파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사람 하는 것처럼
1: 네, 맞습니다.
0: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1: 네.
0: 잡아내는군요. 이게 뭐 잡음이 들린다는 말을 듣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된다는 신호로 생각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장병은 이제 주로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에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도 나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 비례한다고 볼 수 있나요?
1: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판막 질환이다라고 네. 하면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견에서도 사실은 제가 근육이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나이가 들면 훨씬 더 걸리기가 쉬운 심장병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도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심장병과는 좀 다르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PDA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태아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사실은 우리가 엄마 몸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혈관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네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청진을 통해서 쉽게 진단이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좀 심장병이 좀 심장 소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간단한 수술, 수술을 통해서 쉽게 치료가 네네.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수술을 통하기보다는 뭐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혈관을 막음으로써 금방 치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린 아이들에서 있어도 심장병이 좀 흔한 편이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심장병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사실 저희 심장사상충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사상충이 예방을 해주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심장사상충 예방을 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장사상충들이 결국에 이제 기생충들이 심장 안에 사는 질환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 안에 사상충이 있다라고 하면 심장 안에 압력이 많이 높아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심장병 병이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관리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호자가 집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변화 어떤 것들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1: 사실은 심장병 초기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많이 없습니다.
0: 네.
1: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동물병원에 갔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할 때 청진을 통해서
0: 네.
1: 저희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0: 그러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군요.
1: 사실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동물병원에 가셔서
0: 네.
1: 뭐 귀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맞는 접종을
0: 네.
1: 하러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뭐 귀 치료를 온다고 해서 귀만 보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0: 네네.
1: 신체 검사를 하는 와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진이기 때문에 청진을 통해서도 대부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진상으로 정상 청진이 들리지만
0: 네.
1: 심장병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호흡이 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호흡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 좀 빠른 것 같다, 헥킥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심장병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단 주의하셔야 될 게 호흡이 빠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심장병을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호흡이 빠른 경우가 사실은 뭐 기관지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단두종 증후군이 있다든지
0: 네네.
1: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운 경우에도 헥킥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헥킥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이 좀 빠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중에 심장병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호흡이
0: 네.
1: 다 빠르다고 해서 심장병은 아니기 때문에
0: 반드시는 아니니까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한번 정기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뭐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예.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면 이제 발견이 늦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좀 변화가 있는데 뭔가 좀 달라지고 좀 이상한데 싶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1: 아, 맞습니다.
0: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내가 안 좋은데 혼자 판단해서 약 먹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그 전문의한테 진단받고 약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1: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심장병이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장병이 초기일 때는 사실 호흡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심장병이 좀 커지게 되면 왜 호흡에 영향을 주냐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판막 사이로 혈류가 역류를 하게 되면 심장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심장 위로 지나가는 저희가 기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저희가 숨을 쉬면 입에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폐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심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 기도를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저희가 숨을 쉰다고 숨을 쉬지만 심장이 기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는
0: 네네.
1: 경향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많이 빨라진다거나 기침이 많이 좀 심해진 단계라고 하면 사실 심장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0: 그 수면 중에 그 호흡수? 뭐 이런 것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어요?
1: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SRR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호흡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장병을 사실 호흡수는 심장병을 관리하는데 심장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저희가 1분 동안 숨을 이렇게 쉬는데 1분에 숨을 몇 번 정도 쉴 것 같으실까요?
0: 강아지를
1: 네,
0: 예를 들어서
1: 맞습니다.
0: 글쎄요. 한 50번?
1: 50번이면 저희가 1초에 한 번
0: 아, 그러네요. 60초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한 40번?
1: 아,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한 12번에서 한 14번 정도 숨을 편안한 상태에서
0: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
1: 편안하고
0: 그 정도밖에 안 쉬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12번에서 14번 정도라고 총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0: 네네.
1: 12번에서 14번이라고 하더라도 5초에 한 번이니까요. 저희가 좀 쉬었다가
0: 그러네요.
1: 또 쉬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호흡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0: 아, 네.
1: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2번에서 14번이 평균이다라고 치고 1분에 숨을 한 30번 이상 쉰다라고 하면 뭔가 불편하다라고 여겨주시면 되실 것
0: 꽤
1: 같아요.
0: 꽤 가빠진 상태라고
1: 그렇죠.
0: 볼 수 있겠네요.
1: 이제 평균보다 한 2배에서 3배 네네네. 정도 많이 쉬는 거니까 호흡수가 상당히 빠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보통 30회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0: 네네.
1: 저희가 이제 보통 심장병을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호흡수,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재실 필요는 없지만 병원에 오시기 하루 전쯤에 1분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호흡수가 좀 빨라진다라고 하면 약 용량을 좀 늘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보통
0: 네네.
1: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흡수가 좀 빨라지면 뭐 심장 약 중에서 이뇨제라고 하는 약을 조금 늘리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 호흡수가 정상이다라고 하면 약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장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호흡수를 측정, 토대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약 용량을 좀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응급 상황일 때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1: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호흡수와 네. 기침이에요. 그래서 호흡수가 빨라지고 기침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병 단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강아지의 경우에서 심장이 계속 커지게 돼요.
0: 네네.
1: 심장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심장이 계속 커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위를 지나가는 기도를 압박을 하게
0: 네네.
1: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호흡수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0: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진정이 돼야 되는데
1: 그렇죠.
0: 계속 더 빨라지는 거예요?
1: 네, 심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0: 네.
1: 계속 호흡수가 빨라지고 기침을 계속 하게 돼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기침 중추로 인해가지고 목 쪽이 굉장히 아프고 그로 인해서 또 무한반복으로 기침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이 정말 1분에 막 60회가 넘어갈 정도로 호흡이 많이 바빠지고 기침이 너무 심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응급상황이다라고 하고 내원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이게 호흡이 정말 너무 많이 심해서 숨을 쉴 때마다 정말 코나 입에서 막 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느 정도냐면 심장병이 너무 많이 진행을 되게 되면 폐동맥 압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폐수종,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혈액이 폐로 빠져나가는
0: 네.
1: 폐수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폐에 이미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정말 코에서 물이 튀길 정도로 많이
0: 네.
1: 상태가 심각한 정도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심장이 정말 심장 위를 지나가는 기도를 많이 압박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 아이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0: 네네네.
1: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뇌에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싱크홉 증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절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막 호흡을 가빠게 하면서 기침을 갑자기 많이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굉장히 있구나, 많이 심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빠르게 병원에 내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이 보호자들이 이제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완치는 가능한가요? 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령에 의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판막 질환이신데요. 네. 판막 질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견에 있어서 뭐 DCM이나 아니면 고양이에 있어서 심근증, 비대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병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심장병을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남은 자녀 생존 기대 수명이 1년이다라고 했을 때 심장을 더 쉽게 편하게 뛰게 해주는 약물들을 써주고 혹시 폐에 물이 찼다라고 하면 폐에 물을 빼주고 심장의 부하를 좀 줄여주는 약들을 써줘서 기대 수명을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심장 관리다라고 하면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좀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천적인 뭐 PDA나 아니면 심장 사상충 감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 통해서 얼마든지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잠깐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판막 변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가 대부분 이제 판막이 아이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변성이 됨으로써 그 사이에 혈류가 공급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심장병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막 변성을 수술적으로 완치를 하는 케이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반가운 소식이네요.
1: 이게 뭐 아직 되게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군데 병원에서 그렇게 심장병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장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동네라고 하긴 저 그렇고 근처 동물병원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아이와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의 개념에서 산책할 수 있습니까?
1: 사실은 산책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0: 그럼 몇 끼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1: 맞습니다. 심장은 사실 이제 B1, B2, C, D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진단이 많이 되는 경우가 이제 B2 단계에서 많이 진단이 되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얼마든지 산책은 가능하세요. 산책은 가능한데 사실 이제 산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해요. 산책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천천히 해주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렇게 산책을 예를 들면 뭐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너무 많이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는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오늘처럼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장시간 더운 날 장시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심장에 무리가 가죠.
0: 그럼 오히려 또 반대로 추운 날도 위험할 수 있나요?
1: 추운 날은 그래도 더운 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산책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15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조금 더 원한다라고 하면 유모차를 타고 탔다가 탔다 걸었다
0: 그래서
1: 하면서
0: 요즘 그렇게 유모차 타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꽤 보는 이유가
1: 맞습니다.
0: 얘가 나이가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또는 유모차를 병행하면서 얼마든지 산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음식과 간식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1: 사실은 심장병의 치료가 대부분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적어야 심장이 처리해야 되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굉장히 부하를 적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나트륨이 물과 같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0: 사람도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1: 몸 안에 이제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은 짠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임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1: 아, 그럼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심장과 혈압 모두에 좀 영향을 미치다 네. 보니까 심장 초음파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이후에 약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네. 게 사실 관리를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냐의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런 것처럼 보호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까 뭐 짠 음식이랄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그렇죠. 늘리거나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1: 사실은 뭐 저는 그 산책하거나 흥분하는 거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환자 관리를 오래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친구 강아지가 놀러 와가지고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급사를 한 적도 있어요.
0: 어머나.
1: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요. 사실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가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뭐 사실 약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행동만 좀 피해 주신다.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다라고 하면 갑자기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더운 날 야외 활동 오래 한다든지 이런 심장에 무리가 가는 행동만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진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1: 그럼요.
0: 너무 네. 흥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좋은 것들을 이제 막 표현하면서 막 뛰었을 테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0: 무리가
1: 이제
0: 됐겠죠? 예.
1: 뭐 저희가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 굉장히 아이들이 반가워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안아서 아이를 좀 흥분하지 않고 좀 차분해질 수 있게 빠르게 안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격하게 네. 반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건 좀 질문이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심장병 이런 게 아닌데 왜 너무 반가워하다가 꺽꺽 거위 소리 같이 내는 경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가끔 반가울 때만
1: 네네.
0: 그거는 뭔가요?
1: 사실 뭐 리버스 스니징 그러니까 뭐 그 호흡기 증후군 중에
0: 네.
1: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0: 네.
1: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호흡기 쪽 치료도 괜찮지만 행동학적으로 좀 교정도 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사실 그런 경우 모두 다 들어왔을 때 아이가 너무 흥분하지 않게 가급적이면 빠르게 안아주든지
0: 네.
1: 아니면 아예 모른 척 무시를 해주든지 이렇게 두 개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행동학적으로는 좀 무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참 이 질환이 저 좀 들을 때마다 사람하고도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고 얼마든지 미리 검진하고 관리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지내는 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같은 기수에 있는 아이더라도 보호자분께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나머지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0: 네.
1: 보호자분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자주자주 건강검진 하다 보면 뭐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장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자고 있을 때 호흡수
0: 네.
1: 충분히 측정해주고 꼭 12시간 간격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루에 두 번씩 먹는 심장약 뭐
0: 네.
1: 빠지지 않고 좀 먹여주시고 뭐 이런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심장병 하니까 되게 무거웠거든요, 마음이.
1: 네네.
0: 엄청나게 큰 병이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위로가 생기고 많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심장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오늘이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펫케어 라이프가 계속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를 통해서 함께한 펫케어 라이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를 찾아내기 위해 꼬박 하루 동안 두 팔로 머리를 쌓아안고 가엾은 뇌수를 자른 일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당신에겐 사상이 폭넓게 그리고 무한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경우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실개철입니다. 폭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심장과 두뇌를 짜내서 마침내 그것을 고갈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프랑스의 대작가 귀스타 플로베르가 흠모하는 연상의 여류작가 조르주 상드에게 보냈던 편지 중 한 구절입니다. 세계문학사의 우뚝 솟은 대작가 플로베르조차도 이처럼 처절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문학 중에서도 시는 특히 언어에 대한 태도가 엄격한 장르입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꽃샘라디오와 평화동마을신문이 번갈아 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마을신문 편집인 행일입니다. 이 시간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꿔주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플로베르의 편지 구절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많은 작가들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시는 다른 장르보다 훨씬 짧은 언어로 작가의 깊은 감정과 진실을 담아냅니다. 창작의 결과로 나오는 분량에 비해서 여기에 드는 노력의 시간이 훨씬 길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시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십 년 동안 기억하고 적어온 동네의 토박이 말들을 보석처럼 엮어낸 그리고 잊혀질 수도 있는 과거를 되살려낸 작가 정동철 시인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텔레비전 드라마 첫사랑을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첫사랑의 삽입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핀란드 출신 파워메탈 밴드 스트라토바리우스의 노래 포에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